0: well when it's really important and when you're a bit pressured. How do you start yourself then?
1: 하나만 시작하는 시작하자.
0: 아. 아,
1: 그리고 특히 저는 어떤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네. 5분 안에 일을 시작하려고 하고 아. 한 번 시작했으면 15분은 지속하려고 해요.
0: 오, okay. So in the case of Professor Lee, when he's finding himself putting things off, he thinks, you know what? I have to start something within 5 minutes. Don't put anything off over for over 5 minutes. Start it. And if you started it, do it for at least 15 minutes would be his rule.
1: 왜냐하면 네. 15분이라고 하는 거가 놀라운 시간인데 네. 15분을 하게 되면 네. 이게 쭉 지속되는 일종의 시동을 걸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네. 한 시간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0: 아, 그 집중이 딱 되는 시간이군요. Oh, okay. So 15 minutes is a quite surprising amount of time because once you do something for 15 minutes, it's sort of like starting an engine, you know? And that will help you to continue doing that task for an hour. Basically, you can concentrate within that 15 minutes.
1: 반대로 네. 처음부터 한 시간을 하려고 하면 네. 이게 부담이 돼서 아. 15분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 아, 심리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는군요. So on the other hand, if you tell yourself, okay, I'm gonna do this for 1 hour, then that could feel like a pressure to you psychologically. So you might not even end up doing it for 15 minutes. So start short and simple. Would be the key. All right. Well, then in that miserable state where you're neither working or neither relaxing, to break out of it, then should you just force yourself to sit down and start, like you said, for at least 15 minutes? Or would it be just better to take a proper break?
1: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거를 네. 계속 하려고 하면 네. 저항감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네. 차라리 그럴 경우에는 중간에 한 30분 정도를 좀 푹 쉬는 것도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0: 아, okay. Well, if you don't feel like doing that work at all, if you don't have the energy at all, then it would be better to just take a proper break and perhaps rest for 30 full minutes. Because if you force yourself too hard, then you might build that sense of resistance and don't want to do that task even more. So just take that 30-minute break before you begin. All right. Well, on YouQuiz, you said perfectionists often procrastinate even more. Why is that?
1: 모든 완벽주의자가 일을 미루는 것은 아니고
0: 네.
1: 완벽주의 중에서 특히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예민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일을 미룹니다.
0: So not all perfectionists procrastinate, but of all those perfectionists, those who are overly sensitive to others' evaluations, others' judgment, and who fear failure are the ones who tend to procrastinate even more.
1: 그러니까 완벽주의와 그다음에 이 지연 행동 사이에는 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0: 아, okay. So in between perfectionists and the act of procrastinating exists that fear for failure. That's what you got to remember. Okay. So if I'm procrastinating, I fear failure.
1: Mm-hmm.
0: Ah, okay. Well, I sometimes think it's 11:13 now, so I'll start at like 11:30 perhaps. Mm-hmm. Or I'll definitely start on the first day of next month, is what I think sometimes. But why do we keep waiting for that perfect timing to begin?
1: 뭔가 이게 깔끔하게 출발하는 거를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앞에 거를 좀 망쳤다고 생각하면 그걸 딱 끊고 뭔가 11시 30분에 예, 또는 뭐 새해가 돼서 아니면 다음 달에 이렇게 출발점을 지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0: 아, okay. Yeah, so people like starting at that perfect clean state of time, whether it be next month or next year. So that will sort of erase that past failure out and help you to start at the perfect moment or the timing. So people prefer starting at those moments.
1: 그래서 그 방송 같은 데서 네. 저를 가장 많이 부를 때는 12월 마지막 주에 불러요. 왜냐하면 새해 결심 이거를 잘 하자 이렇게 하고
0: 네.
1: 그 다음에 부를 때는 구정될 때 불러요. 지난번 앞에 신정 때 시작한 건 망쳤지만 구정 때라도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게 oh. 맞죠.
0: So when Professor Lee is often called for broadcasting other programs, then he's often called at the end of the year, like in December, because everybody's getting ready to start a new year ahead, right? Thinking of New Year's resolutions. But after that, he's most often called into the studio after the Lunar New Year. Although you might have failed on your New Year's resolution, so that's when we need the tips and advice from Professor Lee, perhaps. All right, well, I've realized another reason I procrastinate personally when the deadline gets close is somehow I find that superhuman energy in me, you know, and still get it done, even though I cram things until the end. I think to myself, you know what? I can still work under pressure, and I've done it all right. Is that a dangerous habit to rely on?
1: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는데 이제 마감 기한이 다가오면 네. 사실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0: So interestingly, many people do that and think that way. And when your time or deadline has come close, then your work productivity does go up to a certain point.
1: 그럴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은 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집중해서 일을 하자라고 하면서 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막 시간이 촉박할 때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느껴요.
0: Oh, so some people, when they work under that time pressure, they feel alive and more productive.
1: 문제는 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때 나의 몸은 특히 심장과 혈관 이런 계통에 네. 상당한 프레셔를 받게 되니까 건강 관리를 좀 더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각종 중독 증상에 빠질 가능성이 취약성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0: 그런가요? Okay, but that may be the case. You might feel that way, but physically, your heart may be under a lot of pressure. You know, so you have to really be careful, and you might be more prone to addiction. What sort of addiction?
1: 왜냐하면은 뭔가 이렇게 쪼이는 느낌 네. 있을 때 이 승부사의 느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를 되게 생생하다고 느끼게 되면 그런 것들의 단맛을 느끼기 때문에 네. 나중에 또 미뤘다가 프레셔가 극대화됐을 때에 이걸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도박성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0: 그 느낌에 약간 보상이 네. 돼서
1: 실제로 그런 거에 한번 빠지게 되면 그 네. 단맛을 자꾸 기억하는 거죠.
0: So that addiction, by addiction, what we mean is you like that feeling of working under pressure. You like that tightness, you know, being under time pressure. And you want to feel that again later by putting things off. But that sort of feeling is when you get what you get when you are, for example, gambling, you know. And so that sort of addiction is something that we should restrain from and is a problem that you might face when you continue to procrastinate and put things till the end. All right. Well, these days, people also read emails or even messages and put off replying for hours or even days, you know. Does delaying conversations or relationships come from a similar psychology?
1: 뭐 어떤 이메일이나 이런 거 대답을 할 때도 뭐라고 네. 답장해야 되지 이게 좀 애매하게 되면 네. 일을 미루게 되고 네. 사람 사이 관계 같은 경우도 아 이거 얘기했다가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마음속에 부담을 잡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당장 좀 이렇게 밀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비슷한 논리입니다.
0: 네네 네. 거의 다 부정적인 감정들이네요.
1: 그렇죠.
0: 어쨌든 Alright, sometimes when you read emails but don't know how to reply, you put it off. And with text messages too. If you want to reply, but at the same time fear getting refused, whatnot, then all these negative emotions make you put off replying to emails and even text messages.
1: 그러니까 이 꾸물거리는 거 자체가 네. 이것은 뭐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였을 때 이거를 잘 조절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죠.
0: Right. So when it comes to procrastination, it's not so much a problem of willpower, but it's a problem of how well you control all these negative emotions that arise in you. Okay. Well, for people who really want to change their procrastination habits, what would you prescribe then?
1: 첫 번째 행동을 시작하는 데 집중하라. 그게 중요해요.
0: Okay. So first of all, you have to focus on starting something. So that behavior in starting.
1: 왜냐하면 많은 일을 미루는 사람들은 네. 첫 번째 착수 단계를 넘어가는 거가 정말 어렵거든요.
0: 아, 시작하는 거네요, 네. 말 그대로. All right. So for all those

0: We're back on Brunch Club, and today we're joined by Professor Lee Dong-gi of the Department of Psychology at Yonsei University. Now it's time to open up our last keyword. Professor, can you please open up the last keyword for us?
1: Yes.
0: All right. It is self. Now, with this last keyword, we'll learn to care for ourselves. People may assume that psychology professors are better at handling stress, you know, than everyone else. But do you also have days when you feel deeply disappointed or frustrated in yourself?
1: 당연히 의사분들도 감기에 걸리잖아요.
0: 네.
1: 심리학자도 스트레스 받을 때 있죠.
0: 그렇네요. So our professor said, even doctors, they catch a cold, right? So psychologists, psychology professors, of course, do face stress too.
1: 제가 이제 특히 상담 심리학을 하고 상담을 하니까
0: 네.
1: 가족이나 친구들이 가끔 자기 고민 같은 거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0: 네. So because he does counseling and teaches counseling psychology as well, people around him, his family, friends ask for like therapy sessions and ask him something. 네.
1: 물론 이제 뭐 조언을 하거나 같이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0: 네.
1: 이게 정식으로 어떤 상담자 내담자 관계는 아니잖아요.
0: 그렇죠. Well, he can of course give advice to them, you know, but it's not like an official therapist and the counselor, that sort of relationship, formal relationship.
1: 그래서 그때는 얘기를 하죠. 돈을 내라.
0: Then he will tell them to pay him. Then he'll be their therapist.
1: 물론 가족이나 친구를 상담하지는 않아요.
0: 네. Of course, he won't officially like counsel his family members or friends. That is the case. All right. Well, you know what? When that happens, though, I mean, when you're facing stress, for example, and are frustrated at yourself, is there a special way of treating yourself, perhaps?
1: 스트레스 받을 때 이럴 때 저는 한 가지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네. 뭐냐 하면 자기를 비난하는 거는 하지 않아요.
0: So when he's under a lot of stress, he tries not to do one thing and that is criticize himself.
1: 그때 이제 어떤 게 나한테 오늘 좀 어려웠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
0: 네.
1: 사실 그거를 저의 경험의 일부로 이렇게 병합시키는 거는 하지만
0: 네.
1: 저를 비난하는 거가 기분이 좋아질 리는 없는 거잖아요.
0: 그렇죠. Oh, okay. So he would think about what he did wrong and take it as a part of experience for him and to perhaps grow. But he wouldn't criticize himself based on that.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It's not easy.
1: 그래서 인생을 힘들게 살려면
0: 네.
1: 몇 가지를 하면 되는 게 첫
0: 네.
1: 번째는 자기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타인을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 비난하면 우울해지고 타인 비난하면 싸움 나요.
0: Okay. So if you want to live a life the hard way, then there are two things you could do. Criticize yourself or criticize other people. If you criticize yourself, you become depressed. If you criticize other people, you will end up fighting them.
1: 두 개를 더 하고 싶은데 역시 더 만약에 기분이 안 좋아지고 싶으면
0: 네.
1: 지나간 일 후회하고 아니면은 미래 올 일 불안해하는 거예요.
0: And if you want to make your life even more miserable, then two other things you can do is to regret what has already passed by and to be anxious about what hasn't come yet.
1: 그 네 가지를 적절하게 조합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의 어떤 기분 상태가 상당히 바닥에 있게 될 겁니다.
0: Now, if you do all those four things, then your emotion will be just so low, is what Professor Lee said. All right. Well, it's not easy, but at least we know what not to do then to live, I guess, happier lives, less miserable lives. All right. Well, of course, it depends on the person, though. Koreans sometimes seem especially hard on themselves, you know, Koreans in general. Why do we tend to be so much kinder to others than to ourselves?
1: 아무래도 이제 그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0: Oh, okay. So because we have limited resources in Korea, you have to be good at something to compete with others.
1: 특히 이제 문화 심리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서구권은 아무래도 일종의 self-enhancing 하는 그런 자기 고향의 문화인 데 반해서
0: 네.
1: 한국과 같은 그런 그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self-improvement, 일종의 자기 개선의 문화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0: 네.
1: 더 잘해야 되는, 더 추가해야 되는 거가 생기는 거죠.
0: 네. So according to cultural psychologists, in the Western culture, they're more focused on self-enhancement. But here in Korea, cultures like collectivist cultures, they're more focused on self-improvement. So even if you're doing well, you focus on what areas to improve to become even better. 아, 그럼 계속 끝없이 뭔가 임프루브 할 점만 찾다 보면
1: 그렇죠. 아홉 개를 잘해도
0: 네.
1: 하나에 더 신경 써야 되고 또 한국은 거기에다가 그걸 더 빨리빨리 잘해야 돼.
0: Oh wow. Well, even though you did 9 things well, you only tend to focus on the one thing that you need to improve on. And in Korea, you have to do that quickly. You know, that 빨리빨리 culture that we have, which makes everything so much more depressing and miserable, I guess. But with the self-enhancement culture, people just applaud what you have done well, right? Okay. Okay. Well, in those moments, how can we generally then cheer ourselves up?
1: 뭔가 이렇게 비난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때가 있다면
0: 네.
1: 만약에 이런 상황을 나의 친한 친구가 이런 걸 경험하고 있고
0: 네.
1: 내가 그에게 뭔가를 얘기해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말을 할까 이렇게 생각해보는 거예요.
0: 네, 네. Well, if you want to criticize yourself, think that what you're experiencing is what your friend or family is experiencing and think about what you would tell them and say that to yourself.
1: 그렇게 실제 자기한테 이렇게 너무 힘들게
0: 네.
1: 자기에게 harsh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를 내려놓는 것이
0: 네.
1: 행복을 시작하는 중요한 그런 그 starting point라고 봅니다.
0: And being harsh on yourself is something that you should do less to become happier and live a more satisfying life is what our professor said. Well, these days in Korea, people often talk about, like you mentioned, letting things go, right? The beauty of it, releasing attachment and ambition to find more peace. Well, as you've gotten older, is there anything you realize you simply don't need to hold on to anymore?
1: 어떤 한 순간에는 그게 정말 중요할 것 중요하고 이거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지만
0: 네.
1: 시간이 지나서 이거를 보게 되면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0: 그렇죠. So in that moment, sometimes you feel like this is really important and you can't let go of it. But when time has passed and you look back to it again, you feel like, oh, it wasn't that important.
1: 특히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좋은 평가를 받고 싶다.
0: 네.
1: 그게 가능할까요?
0: 아, 불가능하죠.
1: 그런데 그거를 추구하잖아요, 사람들.
0: 네.
1: 네, 그걸 바꿔야죠.
0: 그렇죠. So, for example, people want to be loved, liked, and approved by all people out there. But it's not possible. That's impossible. So you got to change that mindset.
1: 특히 똑똑한 그런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잘해서 나 혼자 있을 때는 일을 잘하는데 뭔가 나랑 성격이 다른 사람과 뭔가 소통을 해야 될 때 상당히 당황스러울 때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0: 네.
1: 관계에서의 지분율은 나는 네. 50%밖에 갖고 있지 않거든요.
0: 네.
1: 다른 사람의 그 50%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는 없어요.
0: Okay. So people who are smart and self-disciplined, they're able to do what they have to do alone pretty well. But when they have to interact with other people, they tend to do less well. And that's because you have 50% within that relationship and the other 50% of control is in the other person, right? So you can't change that person or take control over what they do or how they act.
1: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0: And others are not that interested in us as we think. 그쵸? All right. Well, talking with you, time has flown and it's already time to wrap up, Professor.
1: Okay.
0: Oh my gosh. Well, like I said, it was such a meaningful and therapeutic time with you this past hour. How was your time with us today?
1: 정말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네. 생각을 다시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됐고
0: 네.
1: 또 이런 게 이제 같이 이렇게 공유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0: Okay, so he was able to share a lot with us today, and he hopes that everyone who's tuned in today can have happier lives moving forward.
1: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데. 네. 이 특히 일을 미루는 거가 젊을 때 특히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거든요.
0: 네네.
1: 그럴 때 항상 기억할 거 start small.
0: Start small.
1: 네, 그리고 뭔가 이거를 break things into small pieces. 이 두 개를 기억하면 네. 훨씬 더 일을 잘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0: Okay, so that's the key takeaway today. If you are a procrastinator, start small and break things into pieces, small pieces to start something easily. Well, we'll have to wrap up right there with our last song then. Here is 가을이 오면 When Autumn Comes by 이문세.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1: Uh-huh.
0: All right, keep crunching. Bye-bye.

0: Any artist from any genre that needs a stage in K-pop and is ready to provide that stage here on Tiniest Stage. Today we have the fabulous, the very beautiful Ibata in the studio.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인사.
1: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이바다입니다.
0: 바다 씨, 우리 네. 1년 넘 꽤 못 봤대요.
1: 맞아요. 근데 어제 본 것 같아요.
0: 그쵸?
1: 네.
0: 보고 싶었어요.
1: 맞아요. 보고 싶었어요.
0: So it's been over a year since I've seen her already, even though it feels like I just saw her yesterday, like she said. Definitely we are excited about today's interview. So things have changed since the last time she was here.
2: 분위기는 비슷하지만 제 옆이 좀 허전하죠. 네. 그때보다는.
1: 맞아요.
2: 그때는 우리 막 뭐 여기 판도 있었고 맞아요. 뭐 이렇게 뭐 게임도 하고 맞아요. 이랬었잖아요. 살짝 바꿨어요. 오프닝을 살짝 바꿨는데 우리가 사실 요즘은 이제 프로필이나 그 포폴리오를 수정이 회사도 하고 아티스트 본인도 하지만
1: 맞아요.
2: 이게 좀 누구나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다 보니까
1: 네.
2: 간혹
1: 네.
2: 그 잘못된 정보가 저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2: 그래서 약간 팩트체크하는 느낌으로 할 건데 본명이 이바다예요.
1: 네, 본명이 이바다입니다.
2: 이 질문 많이 좀 받았을 것 같아요. 활동을 하면서.
1: 엄청 많이 물어보세요.
2: 그쵸?
1: 네.
2: 본명인지,
1: 네.
2: 예명인지.
1: 네.
2: 맞아요. 그러면 부모님한테는 이름 지었을 때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1: 특별히 없는데, 제 여동생이 더 특이해요. 이 여동생한테 말해도 되나? 미안해. 근데 여동생이 되게 특이해요.
2: 오케이.
1: 한번 문제를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2: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1: 제 여동생의 이름은 저랑 완전 이제 다른데.
2: 오케이.
1: 움직임과 관련되고.
2: 오케이.
1: 춤과 관련된.
2: 오케이.
1: 이름입니다.
2: 춤이랑 움직임과 관련된다.
1: 네.
2: 반대. 춤과.
1: 반대라고는 할 순 없지만.
2: 바람?
1: 아니요, 그 자연과는 관련되지 않았어요.
2: 어렵다.
1: 사람과 관련됐어요.
2: 사람?
1: 네.
2: 어렵다.
1: 그쵸.
2: 어려운데요?
1: 움직임?
2: 전혀 감 못 잡겠는데요?
1: 이 혈란이에요, 혈란. 혈란하다 할 때 혈란. 미안해. 미안해.
2: Okay. So her parents are awesome. Her name is Ibada. And I was like, was there like a special story behind your name? Because I feel that she's probably going to be asked this a lot, if this is her real name or her stage name. She's like, yeah, I do get asked this a lot. So her parents didn't really have like a big story behind this, but she's like, her sister

0: 사람의 명반의 뜻은 좀 다를 것 같아서 우리 바다 씨는 본인의 기준에 본인 앨범도 괜찮아요? 아니면 좀 통계적으로 명반이 되려면 이래야 한다 하는 기준이 뭘까요?
1: 저는 이제 디오션이 저의 정규 앨범이 명반이 이제 딱지가 달았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앨범 내는 게 조금 무섭기는 했어요.
0: 부담스럽죠. 맞아요. 네,
1: 좀 부담스러웠고 실제로 조금 퀄이 많이 낮아졌긴 했었다고 생각해요.
0: 아~
1: 왜냐면 거기에 많이 갇히더라고요. 저도. 근데 매년 앨범을 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의미 없게 내는 것보다 의미 있게 내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나 자신을 조금 성장시키느냐 아니느냐의 차이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조금 퀄이 있는 앨범을 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한테 퀄이 있는 앨범은 조금 장르적으로서 무언가를 시도했다거나 그런 거에 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가수마다 다르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톤이 많이 이제 특이하다 보니까 성구전환을 하지 않으면 톤이 굉장히 특이한 편이고 이제 성구전환을 좀 해야만 좀 고역대가 조금 깔끔하게 나오는 편이어서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좋아하는 보컬들이 사실은 막 되게 청량한 보컬분들의 노래를 많이 듣는 편이긴 한데 제가 어떤 면으로는 되게 존경하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동경하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저의 목소리나 장르적인 특이점이나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를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성장하느냐 아니면은 매년마다 나한테 의미 있는 성장하는 앨범을 내느냐 뭐 이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0: Okay, okay. So for her, because I was asking what do you think is the best album? She's like, well, okay, so let me tell you. My album, The Ocean, actually does have that best album sticker on streaming sites. And she says that was actually a really big burden because she didn't want to. But mentally, she found herself kind of being stuck in the genres and in the trials that she did for that album. So it's like, oh, let me try to do this. And everything that she tried, she kind of was stuck in that frame because it was considered a best album, which I feel is unintentional for a lot of artists. You don't want to do that, but you find yourself kind of being stuck there. So for her personally, for her herself, because she knows that the fans like this from her, like the way her voice sounds with this kind of genre and whatnot. For her, if she can grow with an album, if she can try something new, find something new about herself and then push herself a little bit more, she feels that would be kind of like a best album. And she feels that, yeah, there were times in between that she would put out songs like very frequently. And it doesn't mean that they were any less meaningful, but there were times where she was just, it wasn't like her whole heart was into it. So she feels for herself personally, a little bit of growth would be kind of like a best album for her because she's been able to show a lot of different things. And she does tend to look up to artists who give this really like clear, very refreshing type of vocals, which is completely different to what she has. 자, 예능을 요즘 옛날 예능도 많이 부활하고 있기는 한데 유튜브나 이런 데서 예능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무인도 예능에 출연하시겠어요? 정글 예능에 출연하시겠어요? 3, 2, 1!
1: 무인도!
0: 무인도! 왜요?
1: 머리를 조금 쓰면서 막 이렇게 막 불도 막 지필 거 막 찾고 뭐 막 새로운 거 막 만들고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0: Okay. So she said she would like to go on a deserted island variety show over a jungle variety show. And she says because she wants to be able to use her head and like try to, you know, find things to make a fire and like, you know, try to survive and like, you know, try to test her survival skills on a deserted island if she was able to do that. Okay. So 공연을 하고 있는데 더 최악인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So what is worse? 에어컨 고장, 난방 고장. 3, 2, 1.
1: 난방 고장.
0: 난방이요? 진짜? 그게 더 최악이에요?
1: 그렇지 않을까요?
0: 그래요? 우리 아티스트 중에 첫 번째예요.
1: 아, 그래요?
0: 난방 고르신 분.
1: 아 진짜요?
0: 안 더워요? 공연장? 한겨울에도 에어컨을 틀 텐데 추위를 많이 타시나? 어 설득된다 설득당한다 설득당한다.
1: 아 저 근데 좀 추위 많이 타요.
0: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럴 수 있어요. Okay, so she says that a heater breaking would be the worst, and I was like, you're the first artist who's ever said heater, and I was like, because if we think about it, we actually use the AC even during the winter. She's like, huh? Oh, and I was like, oh, maybe she might come over to the dark side because I'm trying to convince her. But she's like, no, I do get cold really easily. So for her personally, the heater would be worse. 자, 요즘 바이럴 타는 게 되게 좋잖아요. 네. 영상이 바이럴을 탔어요. 막 억뷰가 확 나고 있는 영상인데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돼요. 무대에서 넘어지는 영상이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음이탈이 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3, 2, 1.
1: 무대에서 넘어지는 게
0: 음이탈 너무 싫어요.
1: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0: Okay, so she would rather fall on stage and have that video go viral than her cracking her voice and that going viral. 사실 R&B 장르라든지 바다 씨처럼 이렇게 목소리가 좀 특이하고 그런 애드립이라든지 좀 꺾임을 많이 쓰는 아티스트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음이탈이 조금 더 위험하다고 그래야 되나? 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는 요소들이 좀 많기는 맞아요. 한데 본인만의 좀 음이탈 방지 방법이 좀 있어요?
1: 저는 없어요.
0: 잘 안 나잖아요.
1: 네, 맞아요. 근데 저는 그 가사를 잘
0: 음이탈은 잘 안 나지만 가사는 좀
1: 네, 가사를 잘 잊어버렸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그 집중을 하는 때 이제 인이어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른 것들이 들리면 확 깨져요. 그래서 어떤 무대를 보면 확 집중해서 막 하다가 갑자기 막 눈물이 막 올라와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막 눈물 흘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정도로 집중이 팍 할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이거 근데 뭐 음악 뭐 이거 이러네? 이런 생각 딱 들면 갑자기 하얘져요.
0: 아~
1: 그 집중을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런 게 큰 것 같아요.
0: Oh wow, look at that. Okay, so she says that I was asking her because when it comes to her type of vocals, because she has really raspy type of vocals, a little bit more on the huskier side, she does use a lot of ad-libs as well. And how she uses her vocals can be prone to having her voice crack or like phlegm getting caught into her voice and stuff like that. And so it's like, do you have your way of not getting this to happen? And she's like, not really. But she doesn't necessarily see this happen too much with her vocals, but she does forget her lyrics every once in a while. So what happens is, so this is what happens for her. Like there are times if you watch her do a performance, like she'll be crying sometimes because like she's just so in the moment. She can really deep dive into a song if she needs to. But then if she hears something random in her in-ears that has nothing, like it can be just the most random thing, then she completely drops out of what she's doing and she loses concentration and then she forgets her lyrics. Which I feel is understandable, especially when it comes to somebody who also writes their own songs. 근데 제가 봤을 때 싱어송라이터 분들이 이게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곡을 받았을 경우에는 가사 그냥 외우면 되잖아요. 근데 바다 씨는 또 곡을 만들다 보면 이 가사가 좋았다가 저 가사를 바꿀 수도 있고
1: 맞아요.
0: 최종이 어떤 바뀌다가 그냥 급하게 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유통은 잡히고 또 이제 난 마음에 안 들지만 이걸 수정을 계속 하다가 이걸로 최종 갑시다 했는데 막 그 가사가 그거 맞았나? 약간 이게 또 헷갈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근데 요즘에는 그냥 즐기려고 하고 막 그렇게 꼭 들어가야지라고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해요. 너무 그 곡에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 나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그 나온 다음에 계속 장황하게 뭔가를 계속 얘기하면서 막 나오려고 하니까 좀 그게 안 좋을 것 같아서.
0: NF세요?
1: 아니요, 저 T인데. 노래할 때는
0: 그 감정이
1: 되는 것 같아.
0: 아하. Okay. So she

0: is trying to not get too deep into her songs these days because she's noticed that this is actually more distracting for her. Because what happens is she'll get really emotional, she'll get really invested into a song, and then she'll turn around and it takes her that much harder to kind of get out of that emotion of the song as well. So she's trying to find a balance in between that right now in kind of how she performs and whatnot. Okay. Oh, 공연을 하실 때마다 바로 무대 올라가기 직전에 랜덤 헤어스타일 아니면 랜덤 의상. 3, 2, 1.
1: 랜덤 헤어스타일.
0: 헤어스타일. 오.
1: 큰일 났군.
0: 아, 네. 본인이 좀 이거는 나 절대 못하겠다. 사실 우리 아티스트 분들은 좀 아티스트의 재미가 이런 컨셉을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좀 약간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아, 뭐 이 앨범에는 이런 컨셉을 한번 해볼 수 있고 뭐 좀 이런 자유가 있는데 아, 이거는 진짜 나 아무리 해보고 싶어도 못할 것 같다 하는 머리 스타일이 있을까요?
1: 저 이제 없어요.
0: 아, 다 해볼 수 있다?
1: 전 다 해봤어요. 머리를. 저 단발도 해봤고 뭐 풀뱅도 되게 오랜 시간 해봤고 근데 이제 뭔가 저한테 잘 어울리는 게 뭔지 조금 알 것 같아. 같아서
0: 오케이.
1: 좀 사실은 탈색은 좀 이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회사에서는 밝은 머리를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제 무슨 컨설팅 같은 걸 받았는데 풀뱅 앞머리가 안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여태까지 계속 앞머리를 했는데 안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앞머리 기르고 있는 거지존인데
0: 이뻐요 이뻐요 이뻐요 이뻐요 이뻐요
1: 그래서 뭐 밝은 머리가 어울린다고 했는데 탈색은 좀 어렵더라고요. 아직은
0: 오케이. So she said that she would rather choose random hairstyle and I was asking is there a style that you would never do? Like hairstyle wise. And she's like, I've actually done a lot. I've done like short cut. I've also had bangs for a really long time. And her current label likes her hair bright. And she's kind of not in the mood to do that. She's like, bleaching my hair is just one of those steps that I'm just, but she had bangs for the longest time. And she did the, you know, that like the beauty consulting thing recently. And apparently the beauty consultant was just like, you can't have bangs. So she's in like the really weird zone with her fringe at the moment. And she's just like, I don't know what to do with it. But I think she looks cute. So we'll just leave it at that. If you guys have any more questions and messages for this beautiful lady, please continue to send those in. But we are going to get a chance to hear our first live performance from her for today. 여우라는 곡을 불러주시기로 하셨는데 어떤 곡일까요?
1: 여우라는 곡은 이제 이별 노래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사랑에 딱 빠진 거예요.
0: Mm-hmm.
1: 여우가 mm-hmm. 사냥꾼에게 사랑에 빠졌어.
0: 오케이. Okay.
1: 아 사냥꾼과 여우가 사랑에 빠졌는데
0: mm-hmm.
1: 이제 그 이별을 딱 했는데 여우가 이제 넌 날 사랑하게 될 거야.
0: 아
1: 이러면서 이렇게 유혹을 하다가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하는데 사실 여우랑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떠나가고 있는데 그걸 다시 붙잡고 날 떠나지 마라고 하는 거를 사냥으로 표현한 노래입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라이브로 준비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Okay, so this is a breakup song for Fox, and it is when a fox and a hunter have fallen in love. They do end up falling in love, and the story progresses. But as they start to fall apart, it's them kind of reaching out, and they kind of were able to write the lyrics and kind of like that hunting type of a ordeal. So we're gonna get a chance to listen to this. 준비됐을까요?
1: 네.
0: Let's go.

0: ovation, standing ovation. If I could, I would stand and give her a standing ovation. Tomoe, iran sa kiribakuto hagushipunde. That was an amazing performance. Okay, so we've got I'm Nokoi Nim dropping by to say, 바다 씨는 어떤 헤어스타일도 이쁘대요.
1: Oh, 감사합니다.
0: Yes. Forrest Villalba says, such a cute and powerful voice. And Paulina's dropping by just in time. Michael is loving the tone as well. And there are some questions that are coming in too. 지금 실시간으로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노래를 이제 만드실 때 컨셉을 어떻게 잡느냐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1: 곡마다 조금 다른 편인데 디오션 때는 조금 책을 진짜 많이 읽었어요.
0: 아, 책?
1: 네. 왜냐면 저는 영화보다는 책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0: 오케이.
1: 그때 당시에는. 왜냐면 시각적으로 제가 상상하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뭐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존재나 따끔이나 뭐 아까 제가 들어올 때 들었던 따끔이나 이런 이제 J-pop 종류의 곡들은 애니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0: 예전에 오셨었을 때는 그 좀 여주인공이라든지 주인공들의 좀 몰입을 하시면서 좀 아이디어를 많이 얻는다고 하셨는데,
1: 네.
0: 그러니까 좀 그럴 때 약간 좀 상상을 좀 할 수 있고, 좀 네. 그럴 때 좀 영감을 좀 많이 받는 거죠?
1: 저 같은 경우엔 따끔이나 이런 J-pop 종류는 정확하게 어떤 애니가 정해져 있어요. 그 미래일기나 이런 옛날 애니들인데 요즘 애니인데
0: 말고
1: 왜 그러냐면 그 애니가 되게 옛날 애니고 그게 파생된 애니들이 많거든요. 그 여주가 정말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심볼화돼 있는 여주들이어서 되게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가 여태까지 썼던 곡들과는 달라서 봤던 것 같아요.
0: Okay. Okay. So to answer your question, Erin, when it comes to her concepts for like the album The Ocean, she was reading a lot of books. For her, books were a lot more fun to kind of dive into for her because she could use her imagination over just watching a drama or a movie and kind of getting her concepts from there. The last time she was here, she did mention that she likes to put herself in the female lead characters' shoes to kind of see what was going on with like Takum, which we had earlier, It Stings, and a lot of the recent songs that she was doing in more of like the J-pop style. She was watching a lot of older animations that kind of like represent an era, and there's like specific animations that she was able to kind of think of or watch while she was thinking of those songs. And she kind of likes the fact that the female characters there were showing off a very like I only have eyes for you type of a love, which was something that she never really wrote in her songs. So that's what she was going for in those particular song processes. When you work on a song, does the same process occur or does it differ for track? 질문은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혹시 곡을 작업을 하실 때 모든 곡을 비슷하게 작업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좀 그 형식이 좀 달라질까요?
1: 그때그때 형식이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완전 다르고 제가 대하는 형식도 다르고 완전 다른 사람처럼 작업할 때도 있어요.
0: Okay. So yeah, she goes in completely different. So sometimes she even like creates a new persona and she goes in to work with the song as well. The last time she was here, she did say that if she wants a certain genre, she will seek out a producer that is good in that genre and also work with them as well.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그 장르를 원하시면 그 장르를 잘하시는 프로듀서님을 찾아가서 좀 합동을 하시는 얘기도 하셨고 좀 접근 방식은 확실히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So yeah, like each song definitely gets a chance to have a different vibe as well. So during when you first walked into the studio, you're telling me that actually your vocals have upgraded a little bit since the last time I saw you. And I have to say that I kind of heard it in the song. So I want to see what that was. 사실 우리 이제 인사 나누고 할 때 발성이 좀 달라졌다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첫 라이브를 들으면서 많이 느껴지긴 했거든요. 진짜 목소리가 뭔가 많이 탄탄해진 느낌이 좀 있기는 한데 이번에 이제 뭐 곡 작업을 하시면서 좀 그냥 스스로 깨달음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좀 약간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막 뭐 그런 뭐 국악이라든지 이런 걸 또 약간 득음을 한다고 하고 좀 이렇게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고 그래도 본인만의 좀 약간 뭐지? 이게 왜 되지? 약간 이 모먼트가 언제였었어요?
1: 이거는 조금 이따 환상비행 들으실 때 아실 건데
0: 오케이
1: 이게 제가 말할 때랑 노래할 때 이제 발성을 그냥 이제 나누기로 했어요. 그리고 노래할 때도 이 스타일의 노래할 때는 이제 조금 원래 말할 때 톤대로 노래한 거를 조금 가지고 가기로 한 곡들도 있고 이제 어떤 노래는 조금 선구전환하고 노래하는 식으로 조금 정리를 조금 하고 노래를 하기로 정리를 해놓으니까 좀 더 편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니까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좀 더 그 근육을 컨트롤을 해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좀 있었군요.
1: 네, 좀 왜냐면 다 비슷하게 발성을 할 수가 없는 음역대이니까 어떤 노래들은 라라라라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떤 노래는 굉장히 높고 또 어떤 노래는 되게 낮고 어떤 노래는 되게 래핑식으로 이제 앞으로 또 치는 노래들도 있고 그래서 고역대는 이제 조금 선구전환을 해서 조금 접지를 한 상태에서 조금 노래를 해야 좀 목이 안 다치고 조금 예쁘게 나오는 노래들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좀
0: Okay. Look at that. So yeah, during the song break when she first jumped in, she was saying that her voice has gotten a little bit stronger than the last time I saw her. And she says that just by working in the studio, she's kind of figured that out. And so I was asking her how she was able to figure that out. I was like, was there like this aha moment? Was like there a light bulb moment? And she says, when you listen to her sing Dancing on the Moon in just a few moments, she realized that the way that she talks and how she breathes and uses her diaphragm when she talks, and how she uses it when she sings needed to have a little bit of a difference. Like she could take her talking voice into some songs, but she couldn't use that same diaphragm and breathing techniques with the higher songs because her voice just was not going to be able to take it. So she decided that she needed to kind of figure out where her voice should be because she's got a lot of different types of songs that she's dealing with. And so she's realized when she hits especially the high notes that she's going to definitely try to use her voice a little bit, kind of change where her diaphragm sits and where her vocal cords sit as well. If she's doing a little bit more of like a melody rap type of a place, then she's going to put her breath in front. So she's trying to figure out by herself like where her voice needs to sit. And it's actually been helping her out quite a lot as she's been working on her music. The last time you were here, we talked a lot about your creative process, but we didn't get a chance to listen to like what you are as a non-musician, just kind of like outside of music, like what kind of music you listen to. 사실 음악을 직업으로 삼는 아티스트 분들은 음악이 싫을 때도 있고 아예 스튜디오 밖을 나가면 작업을 안 할 때는 아예 음악을 안 들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바다씨는 왠지 아닐 것 같아서 음악 작업 외에 어떤 음악을 들어요?
1: 원래는 안 들었던 때도 있어요.
0: 오케이.
1: 그게 한 재작년 정도에 재작년 정도에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듣고요.
0: 아, 장르 좀 다양하게?
1: 다양하게 듣고 좋아하는 가수도 있고 원래 뭐 그랬으니까 지금 많이 듣는 가수는
0: 누구예요?
1: 저 요즘에는 R&B도 다시 많이 듣고 또 사실 옛날에 뭐 많이 들었던 곡들도 되게 많이 듣는 편인 것 같아요.
0: Okay.
1: 락도 많이 듣고.
0: 락도 많이 듣고. Okay, so up until about last year or 2 years ago, she was the type of artist that did not listen to music. She was like, nope, out of the studio, no music. So she took a little break from that. But now she's actually jumping back into like listening to R&B again. She's listening to older songs again. She's listening to a lot of rock. She's listening to a lot of different genres, and she's trying to really tap in to listen to a lot of different music as well. So yeah, she's definitely jumping on to who that is. She kind of bypassed who she likes. So 좋아하는 아티스트 누구예요?
1: 저는 레드 제플린이랑 제니스 조플린이랑 동경사변.
0: Okay, so she goes way back with Led Zeppelin and all those more classical musicians from back in the day. So definitely, I can definitely see where she's getting all that vibe from. You were speaking of the track of 환승비잉 earlier, so we're going to talk a little bit about it. 자, Dancing on the Moon 어떤 곡인가요?
1: 환승비잉은 제이락이 조금 가미된 팝 신스를 조금 그래도 살짝 살짝 가미한 왜 너무 어렵지 않게 쓰고 싶었고 그리고 좀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곡을 만들고 싶었어요. 하지만 좀 어렵게 부르고 싶었고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여태까지 조금 시도하는 음악들을 제가 많이 좀 많이 썼는데 이번에는 좀 가볍게 편하게 아침에 조금 좀 출근할 때 출근송으로 들을 수 있는 곡을 써보고 싶었어요. 좀 가볍게 너무 무거워지는 그런 곡 말고 좀 밤에 듣는 그런 노래 말고 좀 아침에 들을 수 있는 곡을 쓰고 싶었습니다.
0: Okay, 네. 자 라이브 준비해 주세요. So she was able to give a very J-pop inspired track. Pop synth is also in there as well. She wanted to make a really like light-hearted song, something that not get into the feels and into the night and all that. But she wanted to listen to create a song that is something that people can listen to in the morning, like on the way to work, to make put you in a really good mood. So that is how she came up with the track of Dancing on the Moon, and we are going to jump into 준비됐을까요?
1: 네.
0: Let's go.

0: So we have the fabulous Ivana in the studio. She was talking about how she really, really contemplated of trying to change the key for this song when she made it. 이 곡을 키를 좀 낮출까 말까 고민을 엄청 했다. 곡이라고 아까 얘기를 해줬어요. So yeah, you can tell why, because it's a beautiful track, but it is definitely high. So if you have any more messages or questions for you, continue to send those in. But we do have some listener questions that we did accumulate earlier. So in the 10 years that you've been promoting, is there the proudest moment that you have after you become a singer? 이제 한 10년 좀 넘게 활동을 하셨잖아요. 청취자 질문인데요. 이럴 때 가수 되기 너무 뿌듯하다 했던 순간.
1: 일단 팬들이 좋아해 줄 때 가장 좋죠. 가장 좋고 일단 작업물이 잘 나와서 이제 그 노래를 부를 때 이제 팬이 되게 그걸 듣고 힘이 되었다. 되게 행복해하고 슬퍼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0: Okay. So she says that when the fans give her feedback, that's the best. If when she puts her heart and soul into an album or a song and then you listen to it and you say that it's a great song, I was moved by it, whatever it may be, she loves that kind of feedback. So she feels that that would probably be the best thing. This is another hobby question. 이건 청취자 질문인데 좀 취미랑 관련돼 있어요. 혹시 우리 바다 씨는 요리도 하실까요? 왠지 얼굴도 예뻐서 요리도 잘하실 것 같아요.
1: 저 요리 진짜 좋아해요.
0: 오!
1: 저 요리 진짜 잘해요.
0: 오! 제일 자신 있는 메뉴.
1: 아, 저 다 잘하는데 일단.
0: 아, 잘 잘하는데?
1: 한식은 거의 다 하는 것 같고.
0: 오.
1: 하지만 그래도 제일 많이 해먹는, 편하게 해먹는 거는 샌드위치 제일 편하게 해먹어요.
0: Okay, okay.
1: 파스타나.
0: Okay, so she's like, I can cook. So yeah. She says that she's a pretty good cook. Pretty much anything in Korean food she could probably make. But she does tend to like lean into non-Korean foods for things that she kind of whips up pretty easily. Pastas are something that she kind of whips up pretty easily, and sandwiches as well. So like the quickest things that she can put together are those, but she pretty much can do anything. So that sounds actually pretty interesting. 우리 바다 씨가 또 패션 아이템이 많은 걸로 또 이제 감각이 오나 봐요. 왜냐면 청취자 질문인데요. 제일 좋아하는 패션 아이템은

0: 목걸이가 되게 많은데
1: 아하.
0: 오늘은 목걸이 안 차고 왔어요.
1: Okay, because you have that. 네. Yeah, so she has a little scarf going on today. So she didn't wear a necklace, but she does own a lot of necklaces. So for her, that probably would be that. Oh, and then rings too. Accessories, pretty much, would be like her fun fashion item. Okay, if you were in charge for a show, what kind of stage would you like to put together? 공연 기획을 하신다면? 돈 무제한. 본인의 공연을 진짜 스케일 크게 해도 되고 작게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본인이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계획을 하는데 해보고 싶은 공연. 찐으로 고민하신다.
0: 무료로.
1: 오.
0: 되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다른 가수분들도.
1: 아 좀. 약간 페스티벌 느낌.
0: 네, 페스티벌을. 아. 페스티벌을 만드는 거예요.
1: 아, 아, 오.
0: 페스티벌을 만들어서.
1: 근데 무료야.
0: 네, 제가 메인이 아니에요.
1: 아, 오.
0: 성시경 선배님. 제가 성시경 선배님 되게 존경하거든요.
1: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성시경님을 고를까요?
0: 아, 성시경 선배님이랑 윤종신 선배님 되게 제가 존경해요. 왜냐면 보컬로서는 성시경 선배님 되게 좋아해요. 원래 사람이 또 자기가 가지지 않은 목소리를 좋아하잖아요. 성시경 선배님 노래 되게 좋아하고 또 윤종신 선배님 싱어송라이터로서는 윤종신 선배님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분
1: 일단은 무조건 헤드라이너로 해서
0: 헤드라이너로
1: Okay, so she says she would like to make a free festival. She's not going to be the main star. She's going to have Song Shikyung because she loves Song Shikyung. She says that a lot of people love what they don't have, and Song Shikyung is kind of the type of vocalist that she doesn't have. Like, he has all the things that she doesn't, so she really loves him. Yoon Jong-shin is another artist that she loves more as a singer, like as a song producer, like as a songwriter, because of the different songs and the genres that he likes to tackle as well. So at least those two would be the headliners, and then she'll probably build around that if she can. 락 발라드를 한번 해볼 생각 없냐는 질문도 들어와 있어요.
0: 아, 락 발라드요? 어, 당연히 할 수 있죠. 저는 무반주로도 할 수 있어요.
1: Oh, okay. So yeah, she said that she'd be totally onto it. She can probably even do a rock ballad without any instrumental. So hey, hopefully, Michael, you can like follow her on socials and see if she posts anything in the future. With an artist, if you got a call right now to collaborate with him, who would it be? 지금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러브콜로 같이 곡 한번 작업하실래요? 한다고 이제 연락이 왔는데 그 아티스트가 누구였으면 좋겠어요? 성시경 씨? 아니면 윤종신 씨? 아니면 GD님? 아니면
0: 전 처음은 다 좋죠.
1: 레드 제플린 아니면
0: 레드 제플린은 다 안 올 것 같은데.
1: 아니 꿈 크게 가지고 있는 거니까.
0: 저는 성시경 선배님이랑 윤종신 선배님
1: 둘 다?
0: 네.
1: Okay. So 윤종신 and 성시경.
0: 네.
1: So hopefully we can like, you know, see the collaboration. 우리 팬들 우리 이제 뭐 영상 한번 짤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태그를 해볼까요? let's like make a video and like make a reels and like tag the artists in them and see where the internet can take us. But the interview is starting to wrap down. 우리 벌써 한 시간이.
0: 벌써 지나갔어요?
1: 다 지나갔어요.
0: 안 돼.
1: 자, 바다 씨 오랜만에 오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0: 너무 재밌었어요. 저 대본 다 준비했는데 대본대로.
1: 아유, 알면서 제가 질문은 다 하기는 하지만
0: 너무 좋았어요. 오히려 okay. 좋았어요.
1: Okay, so she's like, I had so much more than I wanted to say. Like I had everything written down. I was like, you know that I don't go exactly in order, even though we get most of the questions out there. She's like, she had a blast, and she hates that it's already time to go. 이제 연말이 좀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데 팬분들이 좀 기대할 만한 뭐 공연이나 아니면 뭐 깜짝 싱글 발표나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0: 일단 곡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내년 정도에 앨범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 중이에요. 내년 중선.
1: Okay, so she's working on an album right now, and she's thinking that probably it'll be around maybe next year, like mid next year ish. So hopefully we can try to find an excuse to have her in the studio before that. But we do have to say goodbye for today. So as we do that, we have a track of Offline, and we will see you next time. Tamibayo. Bye. Bye.

얘기를 견디지 못하고 혼자서 있어. 즐거이 웃다가 또 밤이 되고 또 혼자가 돼. Baby I'm so lonely every day.

0: Woo, everybody, that was a live performance by Sori. Oh my goodness, I want to cry and fairy tale. My goodness, how do you sing like that?
1: Wow, it's been a while. So I'm so nervous.
0: Oh my, I'm sorry, but if this is nervous,
1: yes.
0: Just please stay nervous. That was wonderful, wasn't it? It's just everyone else was like, whoa, what is this?
1: Wow, really?
0: They're like,
1: thank you
0: I cannot believe
1: thank
0: this
1: so
0: right
1: much.
0: Now.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얘기하고 싶었지만, I really think, like, you cannot train to sing like you. No, like, 연습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Like, it's like, you have to be born with that instrument. 이건 그냥 갖고 태어나야만 하는 악기 같아요, 진짜로.
1: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정말 제가 목소리를 좀 악기처럼 생각하려고 네. 노력하는 편이에요. 음악을 쓸 때도 부를 때도.
0: 네. She's saying she actually does utilize her voice, thinking as it as an instrument. 그런 의미에서 설이라는 이름이 제가 생각하는 그 설이에서 온 이름인가요, 혹시? What's the meaning behind 설이?
1: 설이 is 그 Frost?
0: Sorry. Frost?
1: Yes.
0: Oh, okay.
1: I was thinking, sorry, Frost, the visual,
0: mm-hmm.
1: it's very similar, my voice.
0: It is.
1: Yes.
0: It is. The frost bites and everything, right? The frost on the window.
1: Yes,
0: 한겨울에 딱
1: right.
0: 그렇게 좀 예쁘게 피어 있는 그 눈꽃 같은 느낌도 되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고.
1: 그런 목소리가 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0: Okay.
1: 그래서 뭔가 아 저런 목소리야라기보다는 난 저런 뭔가 목소리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어서 그렇게 지었고 좀 그렇게 들려고 항상. 추구하고 있습니다.
0: 아니 그게 맞다면 지금 잘하고 계신 것 같은 게 방금은 진짜 약간 엘사가 왔다 간 기분이었어요. Like just now, it felt like Elsa was here. She's saying, I really do look forward to sounding like that frost that you can see. You know that winter frost? If you translate that to Korean, that is 설이. And that's why she chose her name as 설이.
1: Yes.
0: 잘 어울리십니다, 진짜로.
1: 감사합니다.
0: The stage name suits you so very well. 자, 잠깐 그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설이님 그 언제부터 이렇게 노래 또는 음악에 대한 재능을 발견하셨어요? 어떠한 특정한 시점이 있었나요? Was there a point where you discovered your passion or talent in music?
1: 사실 음악은 노래는 진짜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했어요.
0: 네.
1: 약간 정말 그러니까 10살도 되기 전에 뭔가 7살 막 이때부터
0: 7, 8 year olds,
1: 네,
0: right?
1: yes, 너무 좋아했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음악에 재능이 있다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애매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0: 네.
1: 근데 이게 제가 곡을 직접 쓰면서 좀 그게 많이 발현된 것 같아요.
0: 그 곡을 직접 쓰게 된 시점은요?
1: 곡을 직접 쓴 거는 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부터 곡을 직접 써보고 싶었는데 좀 뭔가 그게 엄청난 작업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직업, 지식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서 배워야지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0: 네.
1: 근데 이제 뭔가 그래서 학원에 가가지고 피아노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하다가 한 고등학교 때부터 썼던 것 같아요.
0: 그래서 피아노 배우고 바로 미디 프로듀싱으로?
1: 이제 그쵸. 뭐 미디도 해보고 뭐 라이팅도 해보고.
0: Wow, that's so cool. She always liked music ever since like 70 years old. But she never thought of herself as like a child prodigy when it comes to singing. But what she found out is that she really enjoys writing music. And in the beginning, she thought it was a very technical thing. So she had to learn all the steps and all that. Later on, she went to like a piano academy and learned how to write songs. And that's how she was able to define her sound and her music. 직접 쓰는 아티스트의 강점인 것 같아요. 진짜로.
1: 맞아요.
0: 뭔가 이렇게 붓을 들고 한 땀 한 땀 잘 그려가면서 완성 짓는 느낌이라.
1: 맞아요. But my problem is I'm not good at playing the piano.
0: Are you?
1: Yes.
0: I'm pretty
1: it's
0: sure
1: so
0: you
1: hard.
0: Are. I'm pretty sure you are.
1: No, it's really.
0: Really?
1: Yes,
0: okay.
1: It's real. It's in fact. Because playing instrumental, it's so hard.
0: It is difficult.
1: Yes, very difficult.
0: I think it's also because your songs require, you're already playing an instrument, right? You're not just singing out of habit. 습관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진짜 약간 악기 불듯이 가는 느낌이어서 악기를 두 개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If you think about it, like singing and playing an instrument is possible. Playing two instruments at once? I don't think so.
1: 포장을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0: 진심입니다. 진심. 진심입니다. Really, really wonderful. 자, 바로도 다음 곡을 들어보고 싶어요. I love this song. It's called Fake Happy.
1: Oh, Fake Happy.
0: 자, can you briefly tell us a little bit about this song?
1: Fake Happy. 이 곡은 저한테 엄청 의미가 있는 곡이에요. 그러니까 이 곡을 썼을 때 좀 일종의 번아웃 같은 게 왔었을 때인데
0: 네.
1: 그러니까 약간 회의감 같은 게 인생에 좀 들어왔을 때였어요. 물론 우리는 숱한 회의감을 마주하곤 하지만 저한테 온 첫 번째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행복에 대해서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행복이 뭔가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그 허무함을 담다가 보니까 아 행복은 과정이 있는 거지 결과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깨달음까지 얻게 됐던 곡입니다.
0: 이게 어느 시점이죠?
1: 이게 한...
0: 이 슬럼프가?
1: 그때가 제가 사실 회사를 옮기는 시점에서 좀 왔었어요. 그래서 한 3년,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벌써 그렇게 됐네요.
0: Okay. This is a song that she wrote during her search for the, you know, switching up companies at the time. She had a big slump, everybody. A burnout, she just said herself. She had a point where she was questioning her life. I've been striving for happiness all day long, but at the end of the day, what's left? Everything feels so empty. What is this void? How can I fill this? And she came to a conclusion that happiness is not really in the final product, but actually on the way, the process in which you're seeking your goals in life. And that was the big lesson that she had to bring back home, and she wrote it into a song called Fake Happy.
1: Wow, I'm so surprised your ability to...
0: No.
1: Explaining.
0: I would gladly switch our talents. 바꿔주시면 안 돼요, 재능을 좀.
1: 너무 정리를 잘해줘서
0: no,
1: 지금
0: not at all,
1: 완전
0: not at all.
1: 놀랐어요, 정말.
0: Not at all. 아이, 놀라면 저희가 놀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곡 부탁드려볼 수 있을까요?
1: 네.
0: All right, everybody, the very next track that she's going to sing for us today once again is a song that she holds dearest to her heart. Here goes Sori with the song Fake Happy.

0: Bravo! Fake happy by Fake Sorry happy. Everybody. Oh my goodness.
1: Yeah. Wow.
0: Well, I mean, 이런 조금 웅장한 사운드 너무 잘 어울리세요, 오, 진짜로.
1: 정말 감사합니다. 예.
0: 그런 의미에서 보니까 어릴 때 Avril Lavigne 좋아하셨다고.
1: 네, 맞아요. Avril Lavigne.
0: Avril Lavigne is like
1: 너무
0: your childhood role model.
1: Yes, my role model. A superstar, rock star. And
0: you're dressed up like a rock star today. She has a rock star look.
1: I'm always trying to be a rock star.
0: I can definitely see you in a band. You should start a band.
1: Yeah, I
0: You already have a band?
1: Yeah, my session.
0: Your session members. Are they Sori band?
1: Yes. Okay. No. 다른 분들을 위해서 플레잉 하기도 하지만 uh-huh. 저를 위해서도 플레잉 okay. 하고 있는.
0: So for Sori's concert, there's Sori band, I guess,
1: yes.
0: right?
1: Yes.
0: But I heard Sori, you collaborated recently with a mega iconic rock musician.
1: Woo!
0: Right?
1: I hope.
0: 최근에 또 굉장한 분과 피처링 하셨잖아요.
1: 맞아요.
0: 그렇죠? This latest new song, right?
1: Yes.
0: That came out in June. 6월달에 나온 것 같더라고요.
1: 네, 맞아요,
0: right?
1: 맞아요.
0: This
1: 맞아요.
0: is with none other than 김종환 야. 선배님 of NELL.
1: So respectful. So 너무 너무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0: 진짜 아이콘 그 자체이시잖아요.
1: 맞습니다.
0: 정말. 작업이 정말 너무 뜻깊었을 것 같아요.
1: 정말 잊지 못할 작업이죠. 제 인생에서 이렇게 또 수많은 정말 아티스트 분들과 작업하면서 너무 감사한 경험들이 많았지만 아 김종환 선배님이랑 함께하는 작업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작업인 것 같습니다.
0: She worked with so many fellow musicians and co-musicians out there, but having the opportunity to collaborate and work with 김종환 of NELL, she's like, this is like probably the biggest thing that ever happened to my life.
1: Yes.
0: 저희가 인터뷰 시간이 많이 이제 안 남아서 바로 한번 부탁드려보고 싶습니다.
1: 좋습니다.
0: Right? 네. 최근 곡이시잖아요. 네. Right? A song that just came out, everybody. Probably the last live performance coming from Sori today. 오늘의 마지막 라이브 무대일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1: Yeah.
0: Here it goes. My Gravity by Sori featuring Kim Jong-won of NELL.

0: is. Oh my gosh. 지금 또 완전 다른 분 같았어요.
1: 맞아. 다른 느낌으로 한번 이번 곡은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0: It was like a totally different persona just kicked in. Oh my. 아니 너무 잘 어울리세요. 밴드 사운드 진짜로.
1: 감사합니다.
0: 이번 계기로 진짜 서립 밴드 제대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I look forward to her putting together a rock band. That'd be crazy.
1: 사실 근데 지금 좀 아쉬운 게 제가 사실 가사를 영어 가사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 영어권 분들이 많이 들으시니까 그 가사를 하나하나 신경 쓰다가 좀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
0: 저 이미 다 지금 enchanted 돼가지고 티도 안 났습니다. 진짜로. 전혀 전혀. She's like, I was so aware of the English-speaking audience today that she made a mistake with the lyrics here and there. I'm like, we were all enchanted. What are you talking about? Fantastic. 다시 한번 너무 잘 들었습니다.
1: Thank you so much.
0: 소연이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1: 와. Wow. 아. 정말.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네.
0: 이제 리허설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다니셔야죠. 네. The rehearsal has just come to an end. It's about time for a live gig. But 이제 진짜 한 1분 조금 남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소리님 앞으로 당연히 저희는 응원하고 있지만 그 앞으로 저희가 또 기대할 수 있는 뭐 준비하시는 음원이나 또는 콘서트나 뭐 연말 계획이나 또는 생일 파티 편하게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Any upcoming what's in store for the audience?
1: 지금 이제 곧 또 뭐 대학 축제도 있고 뭐 공연들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화된 건 없어요. 근데 앞으로 발매될 많은 곡들 또 많이 관심 부탁드리고 제가 그냥 혼자서 회사 전혀 상의되지 않은 혼자야만의 계획인데
0: 네. 크리스마스, 빨리 말씀해 주세요. 빨리 빨리.
1: 크리스마스 시즌에 한 곡을 뭔가 낼까 싶습니다.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크리스마스 저희 지금 게스트 잡혀 있나요? okay, so everybody, what's in store? She said they're working on college festivals right now. Nothing's perfectly set. The dates are, they're still adjusting right now, but that's coming up. And there are many upcoming albums currently getting produced. And also she said she didn't really discuss with the company yet, but she's preparing a Christmas seasonal track. And that's in their mind right now. So we're saying like, do we have a guest for Christmas already? Maybe we do. Maybe not. But we'll have to see. We'll have to talk with the manager after the show. 서리님,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와서 오늘은 워낙 또 훌륭한 곡을 저희가 놓치기 싫어서 많은 곡을 또 부탁드렸는데 너무 훌륭하게 불러주셨고 저희가 사실 준비해주신 저희 작가님께서 질문해주신 질문에 10분의 1도 못했습니다. We were not able to cover one-tenth of the questions that we prepared. 그 뜻은 금방 또 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1: 아유, 너무 좋습니다. 얼마든지 언제든지 불러주시고 오늘 정말 잘 이끌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Thank you for leading me?
0: Thank you for leading me.
1: Yeah.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아닙니다. 저희가 너무 오늘 너무 황홀하고 너무너무 행복한 콘서트였습니다. 저희 PD님께서도 지금 맞다고 말씀하시네요. Again, we were blessed by this musician today, and she said,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and thank you for welcoming her into the studio. And I would love to have her back in the studio sometime soon to ask her more questions that we have prepared for her." 저희 같이 하나 둘 셋 바이바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The last track of the day, everybody, is "Lovers in the Night" by Sari. Once again, big thank you to everybody for tuning in to our show. And I just want to tell you that the archive of the show made by producer Kang Min Eung, writer A. John, and your DJ Johan Lee with our fantastic engineer and video crew, and of course our special guest today. Please go over, follow her social media account, press like, and share her videos. Fantastic, fantastic musician. How does that go? One, two, three. Bye-bye, everybody.
1: Bye-bye, guys.

제비세들 운동회. 회아이들 돌아간 시골 학교 운동장에 제비세들 운동회가 혼창. 왔다 까닥 도르락 슝 보름가르멍 도르락 휑휑 누개가 질 먼저 올 건고 아이도르락 땅 뒷도랑 다른 제비새 날쓰기 놀아 올랍죠. 누개가 절로 먼저 올 건고 어멍촛기 땅 이디저디 어멍제비새 부르는 소리 어슥어슥 골대꼬장

눈을 감고 느끼는 바람 속 터지는 함성과 야유.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희망은 그저 불안전한 자유. 어딜까 주변에 온통 붉어진 눈빛들의 향연. 실패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진 꿈들과의 악연. 네.

0: go with the flow.
1: Life is flow.
0: 나는 파도에 몸을 맡기고 요동치는 심장은 또 두근거려 언제 마주할지 모르는 현실 앞에 무릎 꿇기 싫어 난 다시 일어났네. 승리란 운.

0: 막상 이제 해야 될 일이 너무 부담스럽게 되면은 이거를 진행하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1: 아, okay. So it's not a matter of willpower, but if you're too pressured to do this well, something well, then instead of just proceeding with it, your mind sort of slips off to somewhere else.
0: 그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가 뭐냐면은 책상을 치우기 시작하는데 책상을 그냥 치우는 게 아니라 정말 과도하게 많이 치워요.
1: 정말 꼼꼼하게 치우죠. And one thing that you do other than the task that you have to complete is start to clean your desk. And you don't just clean it simply like, but you clean it thoroughly and very detailed, in a very detailed manner is what you do. All right. Well, Professor, you said you sometimes put off things as well when it's really important and when you're a bit pressured. How do you start yourself then?
0: 하나만 시작하자.
1: 아.
0: 그리고 특히 저는 어떤 할 일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네. 5분 안에 일을 시작하려고 하고 한번 시작했으면 15분은 지속하려고 해요.
1: Oh, okay. So in the case of Professor Lee, when he's finding himself putting things off, he thinks, you know what? I have to start something within 5 minutes. Don't put anything off for over 5 minutes. Start it. And if you started it, do it for at least 15 minutes would be his rule.
0: Ooh. 왜냐하면은 네. 15분이라고 하는 거가 놀라운 시간인데 네. 15분을 하게 되면 네. 이게 쭉 지속되는 일종의 시동을 걸어주는 효과가 있어서 네. 한 시간도 일을 할 수가 있어요.
1: 아, 그 집중이 딱 되는 시간이군요. Oh, okay. So 15 minutes is a quite surprising amount of time because once you do something for 15 minutes, it's sort of like starting an engine, you know? And that will help you to continue doing that task for an hour. Basically, you can concentrate within that 15 minutes.
0: 반대로 네. 처음부터 한 시간을 하려고 하면 네. 이게 부담이 돼서 15분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아, 심리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는군요. So on the other hand, if you tell yourself, okay, I'm gonna do this for 1 hour, then that could feel like a pressure to you psychologically. So you might not even end up doing it for 15 minutes. So start short and simple. Would be the key. All right. Well, then in that miserable state where you're neither working or neither relaxing, to break out of it, then should you just force yourself to sit down and start, like you said, for at least 15 minutes? Or would it be just better to take a proper break?
0: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거를 네. 계속 하려고 하면 네. 저항감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네. 차라리 그럴 경우에는 중간에 한 30분 정도를 좀 푹 쉬는 것도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1: 아, okay. Well, if you don't feel like doing that work at all, if you don't have the energy at all, then it would be better to just take a proper break and perhaps rest for 30 full minutes. Because if you force yourself too hard, then you might build that sense of resistance and don't want to do that task even more. So just take that 30-minute break before you begin. All right. Well, on YouQuiz, you said perfectionists often procrastinate even more. Why is that?
0: 모든 완벽주의자가 일을 미루는 것은 아니고
1: 네.
0: 완벽주의 중에서 특히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예민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일을 미룹니다.
1: So not all perfectionists procrastinate, but of all those perfectionists, those who are overly sensitive to others' evaluations, others' judgment, and who fear failure are the ones who tend to procrastinate even more.
0: 그러니까 완벽주의와 그다음에 이 지연 행동 사이에는 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1: 아, okay. So in between perfectionists and the act of procrastinating exists that fear for failure. That's what you got to remember. Okay. So if I'm procrastinating, I fear failure.
0: Mm-hmm.
1: Ah, okay. Well, I sometimes think it's 11:13 now, so I'll start at like 11:30 perhaps. Mm-hmm. Or I'll definitely start on the first day of next month, is what I think sometimes. But why do we keep waiting for that perfect timing to begin?
0: 뭔가 이렇게 깔끔하게 출발하는 거를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앞에 거를 좀 망쳤다고 생각하면 그걸 딱 끊고 뭔가 11시 30분에 예, 또는 뭐 새해가 돼서 아니면 다음 달에 이렇게 출발점을 지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1: 아, okay. Yeah, so people like starting at that perfect clean state of time, whether it be next month or next year. So that will sort of erase that past failure out and help you to start at the perfect moment or the timing. So people prefer starting at those moments.
0: 그래서 그 방송 같은 데서 네. 저를 가장 많이 부를 때는 12월 마지막 주에 불러요. 왜냐하면 새해 결심 이거를 아. 잘 하자 이렇게 하고 네. 그 다음에 부를 때는 구정될 때 불러요. 지난번 앞에 신정 때 시작한 건 망쳤지만 구정 때라도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게 맞죠.
1: So when Professor Lee is often called for broadcasting other programs, then he's often called at the end of the year, like in December, because everybody's getting ready to start a new year ahead, right? Thinking of New Year's resolutions. But after that, he's most often called into the studio after the Lunar New Year. Although you might have failed on your New Year's resolutions, it's okay. You can start over again. So that's when we need the tips and advice from Professor Lee, perhaps. All right. Well, I've realized another reason I procrastinate personally when the deadline gets close is somehow I find that superhuman energy in me, you know, and still get it done. Even though I cram things until the end, I think to myself, you know what? I can still work under pressure and I've done it all right. Is that a dangerous habit to rely on?
0: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는데 이제 마감 기한이 다가오면 네. 사실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1: So interestingly, many people do that and think that way. And when your time or deadline has come close, then your work productivity does go up to a certain point.
0: 그럴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은 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집중해서 일을 하자라고 하면서 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막 시간이 촉박할 때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느껴요.
1: Oh, so some people, when they work under that time pressure, they feel alive and more productive.
0: 문제는 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때 나의 몸은 특히 심장과 혈관 이런 계통에 네. 상당한 프레셔를 받게 되니까 건강 관리를 좀 더 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각종 중독 증상에 빠질 가능성이 취약성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1: 그런가요? Okay, but that may be the case. You might feel that way, but physically your heart may be under a lot of pressure. You know, so you have to really be careful, and you might be more prone to addiction. What sort of addiction?
0: 왜냐하면은 뭔가 이렇게 쪼이는 느낌 네. 있을 때 이 승부사의 느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기를 되게 생생하다고 느끼게 되면 그런 것들의 단맛을 느끼기 때문에 네. 나중에도 미뤘다가 프레셔가 극대화됐을 때에 이걸 하려고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도박성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1: 그 느낌에 약간 보상이 네. 돼서
0: 실제로 그런 거에 한번 빠지게 되면 그 네. 단맛을 자꾸 기억하는 거죠.
1: So that addiction, by addiction, what we mean is you like that feeling of working under pressure. You like that tightness, you know, being under time pressure. And you want to feel that again later by putting things off. But that sort of feeling is when you get what you get when you are, for example, gambling, you know. And so that sort of addiction is something that we should restrain from and is a problem that you might face when you continue to procrastinate and put things till the end. All right. Well, these days, people also read emails or even messages and put off replying for hours or even days, you know. Does delaying conversations or relationships come from a similar psychology?
0: 뭐 어떤 이메일이나 이런 거 대답을 할 때도 네. 뭐라고 답장해야 되지 이게 좀 애매하게 되면 네. 일을 미루게 되고 네. 사람 사이 관계 같은 경우도 아 이거 얘기했다가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마음속에 부담을 자꾸 놨거든요. 그러면 당장 좀 이렇게 밀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비슷한 논리입니다.
1: 네네 네. 거의 다 부정적인 감정들이네요.
0: 그렇죠.
1: 어쨌든 Alright, sometimes when you read emails but don't know how to reply, you put it off. And with text messages too. If you want to reply, but at the same time fear getting refused, whatnot, then all these negative emotions make you put off replying to emails and even text messages.
0: 그러니까 이 꾸물거리는 거 자체가 네. 이것은 뭐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였을 때 이거를 잘 조절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죠.
1: Alright, so when it comes to procrastination, it's not so much a problem of willpower, but it's a problem of how well you control all these negative emotions that arise in you. Ah, okay. Okay, well, for people who really want to change their procrastination habits, what would you prescribe then?
0: 첫 번째 행동을 시작하는 데 집중하라. 그게 중요해요.
1: Okay, so first of all, you have to focus on starting something. So that behavior in starting.
0: 왜냐하면 많은 일을 미루는 사람들은 네. 첫 번째 착수 단계를 넘어가는 거가 정말 어렵거든요.
1: 아, 시작하는 거네 네. 말 그대로. Alright, so for all those procrastinators out there, the biggest step would be to actually initiate and start something.
0: 그러니까 만약에 이메일 같은 거를 그걸 보내는데 부담이 된다면 네. 뭐 이러이러해서 제가 며칠 안에 답장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네. 안 하게 되면 네. 나중에 항상 죄송하단 말로 또 시작해야 돼요.
1: 그렇죠. 늦게 답장 내려 죄송합니다. All right. Well, for example, with that email, you have to at least say, you know what? For these reasons, I will reply in detail later. Is something that you could say right away, right? But people tend to put that off till later. And later, when they do reply, they have to start by saying, oh, I'm sorry for replying too late, whatnot. So focus on initiating that first action for getting a task done. All right. Well, let's hold our conversation off for just a minute. Put it off for just a minute. And hear your song recommendation. What did you choose for us today?
0: 그룹 시아의 Stay라는 곡을 선곡했는데요.
1: 오, 네네.
0: 제가 며칠 전에 그 저 부산에 시아 콘서트를 그 들으러 간 적이 있거든요.
1: 정말요?
0: 예, 이분들이 20년 만에 다시 이렇게 합쳐서 하는 콘서트라서
1: 맞아요.
0: 그 기억이 나서 추천했습니다.
1: Oh, wow. So Professor Lee chose for us Stay by Sia, and he was actually at their concert in Busan. And their concert was quite special because they gathered as a group of three for the first time in 20 years. So he remembered this song. It stayed in him. It was a quite impressive song, which is why he chose it for our recommended song. Well, let's enjoy his pick. Here's Stay by Sia, and stay tuned for more.

0: We're back on Brunch Club, and today we're joined by Professor Lee Dong-gi of the Department of Psychology at Yonsei University. Now it's time to open up our last keyword. Professor, can you please open up the last keyword for us?
1: Yes.
0: All right. It is self. Now, with this last keyword, we'll learn to care for ourselves. People may assume that psychology professors are better at handling stress, you know, than everyone else. But do you also have days when you feel deeply disappointed or frustrated in yourself?
2: 당연히 의사분들도 감기에 걸리잖아요.
0: 네.
2: 심리학자도 스트레스 받을 때 있죠.
0: 그렇네요. So our professor said, even doctors, they catch a cold, right? So psychologists, psychology professors, of course, do face stress too.
2: 제가 이제 특히 상담 심리학을 하고 상담을 하니까
0: 네.
2: 가족이나 친구들이 가끔 자기 고민 같은 거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0: 네. So because he does counseling and teaches counseling psychology as well, people around him, his family, friends ask for like therapy sessions and ask him something. 네.
2: 물론 이제 뭐 조언을 하거나 같이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0: 네.
2: 이게 정식으로 어떤 상담자 내담자 관계는 아니잖아요.
0: 그렇죠. Well, he can of course give advice to them, you know, but it's not like an official therapist and the counselor, that sort of relationship, formal relationship.
2: 그래서 그때는 얘기를 하죠. 돈을 내라.
0: Then he will tell them to pay him. Then he'll be their therapist.
2: 물론 가족이나 친구를 상담하지는 않아요.
0: 네. Of course, he won't officially like counsel his family members or friends. That is the case. All right. Well, you know what? When that happens, though, I mean, when you're facing stress, for example, and are frustrated at yourself, is there a special way of treating yourself, perhaps?
2: 스트레스 받을 때 이럴 때 저는 한 가지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네. 뭐냐 하면 자기를 비난하는 거는 하지 않아요.
0: So when he's under a lot of stress, he tries not to do one thing and that is criticize himself.
2: 그때 이제 어떤 게 나한테 오늘 좀 어려웠나 이런 거를 생각해 보기도 하고
0: 네.
2: 사실 그거를 저의 경험의 일부로 이렇게 병합시키는 거는 하지만
0: 네.
2: 저를 비난하는 거가 기분이 좋아질 리는 없는 거잖아요.
0: 그렇죠. Oh, okay. So he would think about what he did wrong and take it as a part of experience for him and to perhaps grow. But he wouldn't criticize himself based on that.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It's not easy.
2: 그래서 인생을 힘들게 살려면
0: 네.
2: 몇 가지를 하면 되는 게 첫
0: 네.
2: 번째는 자기를 비난하거나 아니면 타인을 비난하는 거예요. 자기 비난하면 우울해지고 타인 비난하면 싸움 나요.
0: Okay. So if you want to live a life the hard way, then there are two things you could do. Criticize yourself or criticize other people. If you criticize yourself, you become depressed. If you criticize other people, you will end up fighting them.
2: 두 개를 더 하고 싶은데 역시 더 만약에 기분이 안 좋아지고 싶으면
0: 네.
2: 지나간 일 후회하고 아니면은 미래에 올 일 불안해하는 거예요.
0: And if you want to make your life even more miserable, then two other things you can do is to regret what has already passed by and to be anxious about what hasn't come yet.
2: 그 네 가지를 적절하게 조합을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의 어떤 기분 상태가 상당히 바닥에 있게 될 겁니다.
0: Now, if you do all those four things, then your emotion will be just so low, is what Professor Lee said. All right. Well, it's not easy, but at least we know what not to do then to live, I guess, happier lives, less miserable lives. All right. Well, of course, it depends on the person, though. Koreans sometimes seem especially hard on themselves, you know, Koreans in general. Why do we tend to be so much kinder to others than to ourselves?
2: 아무래도 이제 그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0: Oh, okay. So because we have limited resources in Korea, you have to be good at something to compete with others.
2: 특히 이제 문화 심리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서구권은 아무래도 일종의 self-enhancing하는 그런 자기 고향의 문화인데 반해서
0: 네.
2: 한국과 같은 그런 그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self-improvement 일종의 자기 개선의 문화인 것 같거든요.
0: 아.
2: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0: 네.
2: 더 잘해야 되는, 더 추가해야 되는 거가 생기는 거죠.
0: 아, 네. So according to cultural psychologists, in the Western culture, they're more focused on self-enhancement. But here in Korea, cultures like collectivist cultures, they're more focused on self-improvement. So even if you're doing well, you focus on what areas to improve to become even better. 아, 그럼 계속 끝없이 뭔가 임프루브 할 점만 찾다 보면
2: 그렇죠. 아홉 개를 잘해도
0: 네.
2: 임프루브에도 하나에 더 신경 써야 되고 또 한국은 거기에다가 그걸 더 빨리빨리 잘해야 돼.
0: Oh wow. Well, even though you did 9 things well, you only tend to focus on the one thing that you need to improve on. And in Korea, you have to do that quickly, you know, that 빨리빨리 culture that we have, which makes everything so much more depressing and miserable, I guess. But with the self-enhancement culture, people just applaud what you have done mm-hmm. well, right? Okay. Oh, okay. Well, in those moments, how can we generally then cheer ourselves up?
2: 뭔가 이렇게 비난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때가 있다면
0: 네.
2: 만약에 이런 상황을 나의 친한 친구가 이런 걸 경험하고 있고
0: 네.
2: 내가 그에게 뭔가를 얘기해 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말을 할까?
0: 아,
2: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0: 네, 네. Well, if you want to criticize yourself, think that what you're experiencing is what your friend or family is experiencing and think about what you would tell them and say that to yourself.
2: 그렇게 실제 자기한테 이렇게 너무 힘들게
0: 네.
2: 자기에게 harsh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거를 내려놓는 것이
0: 네.
2: 행복을 시작하는 중요한 그런 그 starting point라고 봅니다.
0: And being harsh on yourself is something that you should do less to become happier and live a more satisfying life is what our professor said. Well, these days in Korea, people often talk about, like you mentioned, letting things go, right? The beauty of it, releasing attachment and ambition to find more peace. Well, as you've gotten older, is there anything you've realized you simply don't need to hold on to anymore?
2: 어떤 한 순간에는 그게 정말 중요할 것 중요하고 이거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지만
0: 네.
2: 시간이 지나서 이거를 보게 되면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0: 그렇죠. So in that moment, sometimes you feel like this is really important and you can't let go of it. But when time has passed and you look back to it again, you feel like, it wasn't that important.
2: 특히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좋은 평가를 받고 싶다.
0: 네.
2: 그게 가능할까요?
0: 아, 불가능하죠.
2: 그런데 그거를 추구하잖아요, 사람들.
0: 네.
2: 네, 그걸 바꿔야죠.
0: 그렇죠. So, for example, people want to be loved, liked, and approved by all people out there. But it's not possible. That's impossible. So you got to change that mindset.
2: 특히 똑똑한 그런 사람들은 자기 관리를 잘해서 나 혼자 있을 때는 일을 잘하는데 뭔가 나랑 성격이 다른 사람과 뭔가 소통을 해야 될 때 상당히 당황스러울 때가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0: 네.
2: 관계에서의 지분율은 나는 네. 50%밖에 갖고 있지 않거든요.
0: 네.
2: 다른 사람의 그 50%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는 없어요.
0: Okay. So people who are smart and self-disciplined, they're able to do what they have to do alone pretty well. But when they have to interact with other people, they tend to do less well. And that's because you have 50% within that relationship and the other 50% of control is in the other person, right? So you can't change that person or take control over what they do or how they act.
2: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들한테 관심이 없어요.
0: And others are not that interested in us as we think. 그쵸? All right. Well, talking with you, time has flown and it's already time to wrap up, Professor.
2: Okay.
0: Oh my gosh. Well, like I said, it was such a meaningful and therapeutic time with you this past hour. How was your time with us today?
2: 정말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0: 네.
2: 생각을 다시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됐고
0: 네.
2: 또 이런 게 이제 같이 이렇게 공유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0: Okay, so he was able to share a lot with us today, and he hopes that everyone who's tuned in today can have happier lives moving forward.
2: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데. 네. 이 특히 일을 미루는 거가 젊을 때 특히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거거든요.
0: 네네.
2: 그럴 때 항상 기억할 거 start small.
0: Start small.
2: 네, 그리고 뭔가 이거를 break things into small pieces. 이 두 개를 기억하면 네. 훨씬 더 일을 잘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0: Okay, so that's the key takeaway today. If you are a procrastinator, start small and break things into pieces, small pieces to start something easily. Well, we'll have to wrap up right there with our last song then. Here is 가을이 오면 When Autumn Comes by 이문세.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2: Uh-huh.
0: All right, keep crunching. Bye-bye.

0: Any artist from any genre that needs a stage in K-pop and is ready to provide that stage here on Tiniest Stage. Today we have the fabulous, the very beautiful Ibata in the studio.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인사.
1: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이바다입니다.
0: 바다 씨, 우리 네. 1년 넘게 꽤 못 봤대요.
1: 맞아요. 근데 어제 본 것 같아요.
0: 그쵸?
1: 네.
0: 보고 싶었어요.
1: 맞아요. 너무 싶었어요.
0: So it's been over a year since I've seen her already, even though it feels like I just saw her yesterday, like she said. Definitely we are excited about today's interview. So things have changed since the last time she was here.
2: 분위기는 비슷하지만 제 옆이 좀 허전하죠. 네. 그때보다는.
1: 맞아요.
2: 그때는 우리 막 뭐 여기 판도 있었고 뭐 이렇게 뭐 게임도 하고 맞아요. 이랬었잖아요. 살짝 바꿨어요. 오프닝을 살짝 바꿨는데 우리가 사실 요즘은 이제 프로필이나 그 포폴리오를 수정이 회사도 하고 아티스트 본인도 하지만
1: 맞아요.
2: 이게 좀 누구나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다 보니까
1: 네.
2: 간혹
1: 네.
2: 그 잘못된 정보가 저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1: 맞아요, 맞아요.
2: 그래서 약간 팩트 체크하는 느낌으로 할 건데 본명이 이 바다예요.
1: 네, 본명이 바다입니다.
2: 이 질문 많이 좀 받았을 것 같아요. 활동을 하면서
1: 엄청 많이 물어보세요.
2: 그렇죠.
1: 네.
2: 본명인지
1: 네.
2: 예명인지.
1: 네.
2: 맞아요. 그러면 부모님한테는 이름 지었을 때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었

0: it's more that my voice kind of fits that time frame, she feels, in general. So put out an album every single year, or putting out your best album every 3 years. 매년 앨범 발매하기 versus 3년에 한 번 명반 발매하기. 자, 3, 2, 1.
1: 3년에 한 번 명반 발매하기.
0: Okay, so she says putting out a best album every 3 years instead of just putting out a mediocre album every year.
2: 저는 이 질문이 나오면 이제 명반, 요즘 이제 그 스트리밍 사이트나 이제 보면 명반이라고 이렇게 스티커가 붙이고 막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의 명반의 뜻은 좀 다를 것 같아서 우리 바다 씨는 본인의 기준에 본인 앨범도 괜찮아요? 아니면 좀 통계적으로 명반이 되려면 이래야 한다 하는 기준이 뭘까요?
1: 저는 이제 디오션이 저희 정규 앨범이 명반이 이제 딱지가 달았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앨범 내는 게 조금 무섭긴 했어요.
0: 부담스럽죠. 맞아요. 네,
1: 좀 부담스럽고 실제로 조금 퀄이 많이 낮아졌긴 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거기에 많이 갇히더라고요. 저도. 근데 매년 앨범을 냈던 것 같긴 해요. 근데 의미 없게 내는 것보다 의미 있게 내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나 자신을 조금 성장시키느냐 아니느냐의 차이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조금 퀄이 있는 앨범을 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한테 퀄이 있는 앨범은 조금 장르적으로서 무언가를 시도했다거나 그런 거에 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가수마다 다르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톤이 많이 이제 특이하다 보니까 성구전환을 하지 않으면 톤이 굉장히 특이한 편이고 이제 성구전환을 좀 해야만 좀 고역대가 조금 깔끔하게 나오는 편이어서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좋아하는 보컬들이 사실은 막 되게 청량한 보컬분들의 노래를 많이 듣는 편이긴 한데 제가 어떤 면으로는 되게 존경하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동경하는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제 음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저의 목소리나 장르적인 특이점이나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를 것 같아요.
0: 그렇죠.
1: 네, 성장하느냐 아니면은 매년마다 나한테 의미 있는 성장하는 앨범을 내느냐 뭐 이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0: Okay, okay. So for her, because I was asking what do you think is the best album? She's like, well, okay, so let me tell you. My album, The Ocean, actually does have that best album sticker on streaming sites. And she says that was actually a really big burden because she didn't want to. But mentally, she found herself kind of being stuck in the genres and in the trials that she did for that album. So it's like, oh, let me try to do this. And everything that she tried, she kind of was stuck in that frame because it was considered a best album, which I feel is unintentional for a lot of artists. You don't want to do that, but you find yourself kind of being stuck there. So for her personally, for her herself, because she knows that the fans like this from her, like the way her voice sounds with this kind of genre and whatnot. For her, if she can grow with an album, if she can try something new, find something new about herself and then push herself a little bit more, she feels that that would be kind of like a best album. And she feels that, yeah, there were times in between that she would put out songs like very frequently. And it doesn't mean that they were any less meaningful, but there were times where she was just, it wasn't like her whole heart was into it. So she feels for herself personally, a little bit of growth would be kind of like a best album for her because she's been able to show a lot of different things. And she does tend to look up to artists who give this really like clear, very refreshing type of vocals, which is completely different to what she has. 자, 예능을 요즘 옛날 예능도 많이 부활하고 있기는 한데 유튜브나 이런 데서 예능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무인도 예능에 출연하시겠어요? 정글 예능에 출연하시겠어요? 3, 2, 1.
1: 무인도.
0: 무인도. 왜요?
1: 머리를 조금 쓰면서 막 이렇게 막 불도 막 지필 거 막 찾고 뭐 막 새로운 거 막 만들고 막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2: Okay. So she said she would like to go on a deserted island variety show over a jungle variety show. And she says because she wants to be able to use her head and like try to, you know, find things to make a fire and like, you know, try to survive and like, you know, try to test her survival skills on a deserted island if she was able to do that. Okay. So 공연을 하고 있는데 더 최악인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So what is worse? 에어컨 고장, 난방 고장. 3, 2, 1.
1: 난방 고장.
2: 난방이요? 진짜? 그게 네. 더 최악이에요?
1: 그렇지 않을까요?
2: 그래요? 우리 아티스트 중에 첫 번째예요.
1: 아, 그래요?
2: 난방 고르신 분.
1: 아, 진짜요?
2: 네. 안 더워요? 공연장? 한겨울에도 에어컨을 틀 텐데 추위를 많이 타시나? 어 설득된다 설득당한다 설득당한다
1: 아 저 근데 좀 추위 많이 타요
2: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오케이 so she says that a heater breaking would be the worst and I was like you're the first artist who's ever said heater and I was like because if we think about it we actually use the AC even during the winter she's like and I was like oh maybe she might come over to the dark side because I'm trying to convince her but she's like no I do get cold really easily so for her personally the heater would be worse 자 요즘 바이럴 타는 게 되게 좋잖아요.
1: 네.
2: 영상이 바이럴을 탔어요. 막 억뷰가 막 나고 있는 영상인데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돼요. 무대에서 넘어지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음이탈이 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어요. 3, 2, 1.
1: 무대에서 넘어지는 게
2: 나아요. 음이탈은 싫어요.
1: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2: Okay, so she would rather fall on stage and have that video go viral than her cracking her voice and that going viral.
0: 사실 R&B 장르라든지 바다 씨처럼 이렇게 목소리가 좀 특이하고 그런 애드립이라든지 좀 꺾임을 많이 쓰는 아티스트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음이탈이 조금 더 위험하다고 해야 되나? 좀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는 요소들이 좀 많기는 맞아요. 한데 본인만의 좀 음이탈 방지 방법이 좀 있어요?
1: 저는 없어요.
2: 잘 안 나잖아요.
1: 네, 맞아요. 근데 저는 그 가사를 잘...
2: 음이탈은 잘 안 나지만 가사는 좀...
1: 네, 가사를 잘 잊어버렸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그 집중을 하는 때 이제 인이어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른 것들이 들리면 확 깨져요. 그래서 어떤 무대를 보면 확 집중해서 막 하다가 갑자기 막 눈물이 막 올라와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막 눈물 흘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정도로 집중이 확 할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이거 근데 뭐 음악 뭐 이거 이러네? 이런 생각 딱 들면 갑자기 하얘져요. 그 집중을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런 게 큰 거 같아요.
2: Oh, wow. Look at that. Okay. So she says that I was asking her because when it comes to her type of vocals, because she has really raspy type of vocals, a little bit more on the huskier side. She does use a lot of ad-libs as well. And how she uses her vocals can be prone to having her voice crack or like phlegm getting caught into her voice and stuff like that. So it's like, do you have your way of not getting this to happen? And she's like, not really. But she doesn't necessarily see this happen too much with her vocals. But she does forget her lyrics every once in a while. So what happens is, so this is what happens for her. Like there are times if you watch her do performance, like she'll be crying sometimes because like she's just so in the moment. She can really deep dive into a song if she needs to. But then if she hears something random in her in-ears that has nothing, like it can be just the most random thing, then she completely drops out of what she's doing and she loses concentration and then she forgets her lyrics. Which I feel is understandable, especially when it comes to somebody who also writes their own song. 근데 제가 봤을 때 싱어송라이터 분들이 이게 조금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곡을 받았을 경우에는 가사 그냥 외우면 되잖아요. 근데 바다 씨는 또 곡을 만들다 보면 이 가사가 좋았다가 저 가사를 바꿀 수도 있고
1: 맞아요.
2: 최종이
1: 어떤
2: 바뀌다가 그냥 급하게 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유통은 잡히고 또 이제 아, 난 마음에 안 들지만 이거를 수정을 계속 하다가 아, 이걸로 최종 갑시다 했는데 막 그 가사가 그거 맞았나? 약간 이게 또 헷갈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근데 요즘에는 그냥 즐기려고 하고 막 그렇게 꼭 들어가야지라고 생각을 안 하려고 노력해요.
2: 어...
1: 너무 이 그 곡에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 나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그 나온 다음에 계속 장황하게 뭔가를 계속 얘기하면서 막 나오려고 하니까 좀 그게 안 좋을 것 같아서.
2: NF세요?
1: 아니요, 저 T인데. 오! 노래할 때는
2: 그 감정이
1: 되는 것 같아.
2: 아하. Okay. So, she is trying to not get too deep into her songs these days because she's noticed that this is actually more distracting for her. Because what happens is she'll get really emotional, she'll get really invested into a song, and then she'll turn around and it takes her that much harder to kind of get out of that emotion of the song as well. So she's trying to find a balance in between that right now in kind of how she performs and whatnot. Okay. Oh, 공연을 하실 때마다 바로 무대 올라가기 직전에 랜덤 헤어스타일 아니면 랜덤 의상. 3, 2, 1.
1: 랜덤 헤어스타일.
2: 헤어스타일. 오.
1: 큰일 났군. 아, 네.
2: 본인이 좀 이거는 나 절대 못하겠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아티스트 분들은 좀 아티스트의 재미가 이런 컨셉을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좀 약간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아, 뭐 이 앨범에는 이런 컨셉을 한번 해볼 수 있고 뭐 좀 이런 자유가 있는데 아, 이거는 진짜 나 아무리 해보고 싶어도 못할 것 같다 하는 머리 스타일이 있을까요?
1: 저 이게 없어요.
2: 아, 다 해볼 수 있다?
1: 저는 다 해봤어요. 머리를. 저 단발도 해봤고 뭐 풀뱅도 되게 오랜 시간 해봤고 근데 이제 뭔가 저한테 잘 어울리는 게 뭔지 조금 알 것 같아서
2: 오케이.
1: 좀 사실은 탈색은 좀 이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회사에서는 밝은 머리를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제 무슨 컨설팅 같은 걸 받았는데 풀뱅 앞머리가 안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여태까지 계속 앞머리를 했는데 안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앞머리 기르고 있는 거지존인데
2: 이뻐요 이뻐요 이뻐요 이뻐 이뻐 이뻐
1: 그래서 뭐 밝은 머리가 어울린다고 했는데 탈색은 좀 어렵더라고요. 아직은.
2: 오케이. So, she said that she would rather choose random hairstyle. And I was asking, is there a style that you would never do, like hairstyle-wise? And she's like, I've actually done a lot. I've done like short cut. I've also had bangs for a really long time. And her current label likes her hair bright. And she's kind of not in the mood to do that. She's like, bleaching my hair is just one of those steps that I'm just, but she had bangs for the longest time and she did the, you know, that like the beauty consulting thing recently. And apparently the beauty consultant was just like, you can't have bangs. So she's in like the really weird zone with her fringe at the moment. And she's just like, I don't know what to do with it, but I think she looks cute. So we'll just leave it at that. If you guys have any more questions and messages for this beautiful lady, please continue to send those in. But we are going to get a chance to hear our first live performance from her for today. 여우라는 곡을 불러주시기로 하셨는데 어떤 곡일까요?
1: 여우라는 곡은 이제 이별 노래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사랑에 딱 빠진 거예요.
2: Mm-hmm.
1: 여우가
2: mm-hmm.
1: 사냥꾼에게 사랑에 빠졌어.
2: 오케이. Okay.
1: 아 사냥꾼과 여우가 사랑에 빠졌는데
2: mm-hmm.
1: 이제 그 이별을 딱 했는데 여우가 이제 넌 날 사랑하게 될 거야.
2: 아.
1: 이러면서 이렇게 유혹을 하다가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하는데 사실 여우랑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없잖아요.
2: 그렇죠.
1: 그래서 떠나가고 있는데 그걸 다시 붙잡고 날 떠나가지 마라고 하는 거를 사냥으로 표현한 노래입니다.
2: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라이브로 준비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Okay, so this is a breakup song for Fox, and it is when a fox and a hunter have fallen in love. They do end up falling in love, and the story progresses. But as they start to fall apart, it's them kind of reaching out, and they kind of were able to write the lyrics and kind of like that hunting type of a ordeal. So we're gonna get a chance to listen to this. 준비됐을까요?
1: 네.
2: Let's go.

0: ovation, standing ovation. If I could, I would stand and give her a standing ovation. 정말 이런 기립 박수 하고 싶은데. That was an amazing performance. Okay, so we've got I'm Nokui님 dropping by to say, 바다 씨는 어떤 헤어스타일도 이쁘대요.
1: Oh, 감사합니다.
0: Yes. Forrest Villalba says, such a cute and powerful voice. And Paulina's dropping by just in time. Michael is loving the tone as well. And there are some questions that are coming in too. 지금 실시간으로 질문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노래를 이제 만드실 때 컨셉을 어떻게 잡느냐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1: 곡마다 조금 다른 편인데 디오션 때는 조금 책을 진짜 많이 읽었어요.
0: 아, 책?
1: 네. 왜냐면 저는 영화보다는 책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왜냐면 시각적으로 생각, 상상하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뭐,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존재나 따끔이나 뭐 아까 들어오실 제가 들어올 때 들었던 따끔이나 이런 이제 J-pop 종류의 곡들은 애니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0: 예전에 오셨었을 때는 그 좀 여주인공이라든지 주인공들의 좀 몰입을 하시면서 좀 아이디어를 많이 얻는다고 하셨는데,
1: 네.
0: 그러니까 좀 그럴 때 약간 좀 상상을 좀 할 수 있고 좀 네. 그럴 때 좀 영감을 좀 많이 받는 거죠?
1: 저 같은 경우에는 따끔이나 이런 J-pop 종류는 정확하게 어떤 애니가 정해져 있어요. 그 미래일기나 이런 옛날 애니들인데 요즘 애니인데
0: 말고
1: 왜 그러냐면 그 애니가 되게 옛날 애니고 그게 파생된 애니들이 많거든요. 그 여주가 정말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심볼화돼 있는 여주들이어서 되게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가 여태까지 썼던 곡들과는 달라서 봤던 것 같아요.
0: Okay. Okay. So to answer your question, Erin, when it comes to her concepts for like the album The Ocean, she was reading a lot of books. For her, books were a lot more fun to kind of dive into for her because she could use her imagination over just watching a drama or a movie and kind of getting her concepts from there. The last time she was here, she did mention that she likes to put herself in the female lead characters, shoes to kind of see what was going on with like Takum, which we had earlier, It Stings, and a lot of the recent songs that she was doing in more of like the J-pop style. She was watching a lot of older animations that kind of like represent an era, and there's like specific animations that she was able to kind of think of or watch while she was thinking of those songs. And she kind of likes the fact that the female characters there were showing off a very like, I only have eyes for you type of a love, which was something that she never really wrote in her songs. So that's what she was going for in those particular song processes. When you work on a song, does the same process occur or does it differ for track?
2: 질문은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혹시 곡을 작업을 하실 때 모든 곡을 비슷하게 작업을 하시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좀 그 형식이 좀 달라질까요?
1: 그때그때 형식이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완전 다르고 제가 대하는 형식도 다르고 완전 다른 사람처럼 작업할 때도 있어요.
0: Okay. So yeah, she goes in completely different. So sometimes she even like creates a new persona and she goes in to work with the song as well. The last time she was here, she did say that if she wants a certain genre, she will seek out a producer that is good in that genre and also work with them as well.
2: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그 장르를 원하시면 그 장르를 잘하시는 프로듀서님을 찾아가서 좀 합동을 하시는 얘기도 하셨고 좀 접근 방식은 확실히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0: So yeah, like each song definitely gets a chance to have a different vibe as well. So during when you first walked into the studio, you're telling me that actually your vocals have upgraded a little bit since the last time I saw you. And I have to say that I kind of heard it in the song. So I want to see what that was. 사실 우리 이제 인사 나누고 할 때 발성이 좀 달라졌다고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첫 라이브를 들으면서 많이 느껴지긴 했거든요. 진짜 목소리가 뭔가 많이 탄탄해진 느낌이 좀 있기는 한데 이번에 이제 뭐 곡 작업을 하시면서 좀 그냥 스스로 깨달음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좀 약간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막 뭐 그런 뭐 국악이라든지 이런 걸 또 약간 득음을 한다고 하고 좀 이렇긴 한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것 같고 그래도 본인만의 좀 약간 뭐지? 이게 왜 되지? 약간 이 모먼트가 언제였었어요?
1: 이거는 조금 이따 환상비행 들으실 때 아실 건데
0: 오케이
1: 이게 제가 말할 때랑 노래할 때 이제 발성을 그냥 이제 나누기로 했어요. 그리고 노래할 때도 이 스타일의 노래할 때는 이제 조금 원래 말할 때 톤대로 노래하는 거를 조금 가지고 가기로 한 곡들도 있고 이제 어떤 노래는 조금 성구전환하고 노래하는 식으로 조금 정리를 조금 하고 노래를 하기로 정리를 해놓으니까 좀 더 편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니까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네. 좀 더 그 근육을 컨트롤을 해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좀 있었군요.
1: 네, 좀 왜냐면 다 비슷하게 발성을 할 수가 없는 음역대이니까 어떤 노래들은 라라라라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떤 노래는 굉장히 높고 또 어떤 노래는 되게 낮고 어떤 노래는 되게 래핑식으로 이제 앞으로 또 치는 노래들도 있고 그래서 고역대는 이제 조금 성구전환을 해서 조금

0: So we have the fabulous Ivada in the studio. She was talking about how she really, really contemplated of trying to change the key for this song when she made it. 이 곡을 키를 좀 낮출까 말까 고민을 엄청 했다. Yeah. 곡이라고 아까 얘기를 해줬어요. So yeah, you can tell why, because it's a beautiful track, but it is definitely high. So if you have any more messages or questions for you, continue to send those in. But we do have some listener questions that we did accumulate earlier. So in the 10 years that you've been promoting, is there the proudest moment that you have after you become a singer? 이제 한 10년 좀 넘게 활동을 하셨잖아요. 청취자 질문인데요. 이럴 때 가수 되기 너무 뿌듯하다 했던 순간.
1: 일단 팬들이 좋아해 줄 때 가장 좋죠. 가장 좋고 일단 작업물이 잘 나와서 이제 그 노래를 부를 때 이제 팬이 되게 그걸 듣고 힘이 되었다. 되게 행복해하고 슬퍼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0: Okay. So she says that when the fans give her feedback, that's the best. If when she puts her heart and soul into an album or a song and then you listen to it and you say that it's a great song, I was moved by it, I cried with it, I laughed with it, whatever it may be, she loves that kind of feedback. So she feels that that would probably be the best thing. This is another hobby question. 이건 청취자 질문인데 좀 취미랑 관련돼 있어요. 혹시 우리 바다 씨는 요리도 하실까요? 왠지 얼굴도 예뻐서 요리도 잘하실 것 같아요.
1: 저 요리 진짜 좋아해요. 오! 저 요리 진짜 잘해요.
0: 오! 제일 자신 있는 메뉴.
1: 아, 저 다 잘하는데 일단
0: 잘하는데?
1: 한식은 거의 다 하는 것 같고 오. 하지만 그래도 제일 많이 해먹는, 편하게 해먹는 거는 샌드위치 제일 편하게 해먹어요.
0: Okay, okay.
1: 파스타나.
0: 파스타나. Okay, so she pretty much, she's like, I can cook. So she says that she's a pretty good cook. Pretty much anything in Korean food she could probably make. But she does tend to like lean into non-Korean foods for things that she kind of whips up pretty easily. Pastas are something that she kind of whips up pretty easily, and sandwiches as well. So like the quickest things that she can put together are those, but she pretty much can do anything. So that sounds actually pretty interesting. 우리 바다 씨가 또 패션 아이템이 많은 걸로 또 이제 감각이 오나 봐요. 왜냐면 청취자 질문인데요. 제일 좋아하는 패션 아이템은
1: 목걸이가 되게 많은데.
0: 아하.
1: 오늘은 목걸이 안 차고 왔어요.
0: Okay, because you have that. Yeah. Yeah, so she has a little scarf going on today. So she didn't wear a necklace, but she does own a lot of necklaces. So for her, that probably would be that. Oh, and then. Rings too. Accessories, pretty much, would be like her fun fashion item. Okay, if you were in charge for a show, what kind of stage would you like to put together?
2: 공연 기획을 하신다면 돈 무제한 본인의 공연을 진짜 스케일 크게 해도 되고 작게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본인이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계획을 하는데 해보고 싶은 공연.
0: 찐으로 고민하신다.
1: 무료로
0: 오.
1: 되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다른 가수분들도
0: 좀 약간 페스티벌 느낌.
1: 네, 페스티벌을 페스티벌을 만드는 거예요. 페스티벌을 만들어서
0: 근데 무료야.
1: 네, 제가 메인이 아니에요.
0: 성시경
1: 선배님. 제가 성시경 선배님 되게 존경하거든요.
0: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성시경님을 고를까요?
1: 성시경 선배님이랑 윤종신 선배님 되게 제가 존경해요. 왜냐면 보컬로서는 성시경 선배님 되게 좋아해요. 원래 사람이 또 자기가 가지지 않은 목소리를 좋아하잖아요. 성시경 선배님 노래를 되게 좋아하고 또 윤종신 선배님 싱어송라이터로서는 윤종신 선배님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분
0: 일단은 무조건 헤드라이너로 해서
1: 헤드라이너로
0: 좋다. OK.
2: Okay. So she says she would like to make a free festival. She's not going to be the main star. She's going to have Song Si-kyung because she loves Song Si-kyung. She says that a lot of people love what they don't have. And Song Si-kyung is kind of the type of vocalist that she doesn't have. Like, he has all the things that she doesn't. So she really loves him. Yoon Jong-shin is another artist that she loves more as a singer, like as a song producer, like as a songwriter, because of the different songs and the genres that he likes to tackle as well. So at least those two would be the headliners. And then she'll probably build around that if she can. 락 발라드를 한번 해볼 생각 없냐는 질문도 들어와 있어요.
1: 락 발라드? 당연히 할 수 있죠. 저는 무반주로도 할 수 있어요.
2: Oh, okay. So yeah, she said that she'd be totally onto it. She can probably even do a rock ballad without any instrumental. So hey, hopefully, Michael, you can like follow her on socials and see if she posts anything in the future. With an artist, if you got a call right now to collaborate with him, who would it be? 지금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러브콜로 같이 곡 한번 작업하실래요? 한다고 이제 연락이 왔는데 그 아티스트가 누구였으면 좋겠어요? 성시경 씨? 아니면 윤종신 씨? 아니면 GD님? 아니면
1: 난 처음은 다 좋죠.
2: 레드 제플린 아니면
1: 레드 제플린은 다 안 올 것 같은데.
2: 아니 꿈 크게 가지고 있는 거니까.
1: 저는 성시경 선배님이랑 윤종신 선배님
2: 둘 다.
1: 네.
2: Okay. So 윤종신 and 성시경.
1: 네.
2: So hopefully we can like you know see the collaboration. 우리 팬들 우리 이제 뭐 영상 한번 짤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태그를 해볼까요? let's like make a video and like make a reels and like tag the artists in them and see where the internet can take us. But the interview is starting to wrap down. 우리 벌써 한 시간이
1: 벌써 지나갔어요?
2: 다 지나갔어요.
1: 안돼.
2: 자, 바다씨 오랜만에 오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1: 너무 재밌었어요. 저 대본 다 준비하는데 대본대로
2: 아유, 알면서 제가 질문은 좋았어요. 다 하기는 하지만
1: 너무 좋았어요. 오히려
2: okay.
1: 좋았어요.
2: Okay, so she's like, I had so much more than I wanted to say. Like, I had everything written down. I was like, you know that I don't go exactly in order, even though we get most of the questions out there. She's like, yeah, she had a blast. And she hates that it's already time to go. 이제 연말이 좀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데 팬분들이 좀 기대할 만한 뭐 공연이나 아니면 뭐 깜짝 싱글 발표나 뭐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1: 일단 곡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내년 정도에 앨범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 중이에요. 내년 중순.
2: Okay, so she's working on an album right now, and she's thinking that probably it'll be around maybe next year, like mid next year ish. So hopefully we can try to find an excuse to have her in the studio before that. But we do have to say goodbye for today. So as we do that, we have a track of Offline, and we will see you next time. 다음에 봐요. Bye. Bye.

mistake 술인 실패로부터 성장해 성장해 사랑은 하고 싶지만 nobody wants to deal with the pain that follows no I understand that though yeah 이해돼 이해돼 사랑이라는 게 매롭게 하던 게 이제는 매 괴롭게 해 아픈 건 없어지겠지만 상처들은 영원해 but that's why it's called